0: 我可喜欢他们俩，一句话把大伙全逗乐了。蒋平说滚滚滚吧，回去听信儿，我们现在就请人。四爷爷你们抓紧时间可快点啊，说那老头挺大岁数的，在不在啊不好说呢。哎，在这儿你都别管了，走你的吧。龙天彪回去听信儿不听，单说蒋平徐良展昭一商议怎么办，谁去，不去个重要的人物显见着轻视人家，去重要人物现在公馆的事情也非常多呀。后来他们分了一下工，决定让南侠展昭带着玉面专诸白云生、粉紫都卢真、小义士爱虎、圣手秀士冯渊这一人五个去请，老的年轻的都有，代表开封府蒋平徐良，众人在临时公馆坐镇，应付随时发生的事情。分工之后，展昭他们骑了五匹快马是赶奔安平寨，80里地那架得住跑吗？他们是早晨起的身，不到晌午到了。南侠是个谨慎的人，你请人来了得礼貌相待。他们跳下马让冯渊牵着进了寨子，先找着一家点心铺买了8彩礼，让马驮着，一问本地人有人指点方向，往前走不远儿，十字街路北头一个黑门楼就是刘老先生的家。哦，多谢多谢。到了门前一看呢，这住宅也就一般，看不出怎么豪华富贵来。南侠让别人等着，他顺台阶上来，啪啪啪叩打门环，就听里面有人弹奏一声，稍后片刻，紫牛光等门一开，南侠是闪目观看。
1: 오래된 메일 내용을 지우고 있는 당신, 휴대폰을 끄고 영화를 즐기는 당신, 눈 건강을 위해 스크린 밝기를 낮추는 당신, 버스에서 휴대폰 대신 창밖을 바라보는 당신. 모르셨죠? 여러분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을. 불필요한 메일을 지웠을 뿐인데, 영화관 질서를 지켰을 뿐인데, 눈 건강을 생각했을 뿐인데, 창밖을 바라봤을 뿐인데, 일부러 마음먹고 행동하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당신의 좋은 생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속도를 줄이고 규칙을 지키는 그 순간 우리는 함께 안전한 도로를 만듭니다. 당신의 안전운전이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안전운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뉴스입니다. 기적 소리가 울려 퍼지며 44개 컨테이너에 자동차 부품과 가전제품을 가득 실은 열차가 수부나 철도 북부 화물장을 출발해 러시아로 향했습니다. 광괴 중출이 공식적으로 시행되면서 통산구 화물 운송이 처음으로 화물 적재 및 반출, 량방향 만재 운송을 실현했습니다. 현재 국경 간 열차는 쉬지 않고 오가고 있습니다. 국산 자동차는 출항을 기다리고 물류 단지는 밤낮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19.99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수부나 자유무역 분구에서 북쪽으로 향한 개방의 발걸음은 힘차고 빠르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수부나 자유무역 분구는 전시 면적의 4.34%에 불과하지만 기업의 71%가 집중되어 있고 세수의 70%와 수출입 무역액의 92.86%를 기여합니다. 올 1월부터 7월까지 분구의 대외무역 수출입 총액은 209억 9천만 원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36.8% 증가했습니다. 증가률은 전성 평균보다 26.8%포인트 높아 최근 11년 동기 대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량방향 구입과 판매에서 국경 개발 개방의 선도적 시행에 이르기까지 수부나 자유무역 분구가 지정된 지 7년 동안 과감하게 시도하고 도전하며 1년의 활기찬 데이터로 중로 협력 선도 시범구의 새로운 윤곽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 전자제품 수출 호조세가 두드러졌습니다. 1월부터 7월까지 전기 전자제품의 수출액은 40억 9,700만 원으로 75.9% 증가했습니다. 그중 자전거는 20만 6,500대로 162.5% 증가하고 자동차는 5만 천여대로 111.3% 증가했습니다. 종합보세구 원스톱 통관을 기반으로 중고차 수출은 4대 센터와 4대 체계를 갖춘 전과정 서비스를 형성해 자동차 산업이 단순한 판매에서 체인 수출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수입 시장도 동시에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화학비료, 철광사, 곡물 등 대량 상품은 23.6%에서 213.8%까지 증가했습니다. 용류, 수산물의 규모도 꾸준히 확대되고 동전광 수입은 제로의 돌파를 이뤘습니다. 또 상호무역의 현지 가공 혜택이 지속적으로 발휘돼 곡물, 용류 등 수입 원자재가 현지에서 가공되는 러시아 자원, 수분화 가공, 전국 판매의 완전한 체인이 이미 형성됐습니다. 1월부터 7월까지 종합보세구의 수출입 총액은 87억 8천만 원으로 213.1% 증가했습니다. 증가률은 전국 15위를 차지했습니다. 순위는 47단계 상승해 상승폭이 전국 4위를 기록했습니다. 며칠 전 수분화도로 동산구 입국홀에서 왕기사는 30초 만에 입국 검사를 마쳤습니다. 그는 예전에는 신고, 차량 및 인원 검사 등을 위해 여러 번 정차해야 했고 정보 수집만 30분이나 걸렸지만 지금은 한 번의 정차로 검사가 가능해져 시간이 10분에서 30초로 줄었다며 기뻐했습니다. 이 같은 자율주행 모델은 세관특별감독구역의 자율신고, 신청, 정산, 납세 개혁과 더불어 기업 운영 비용을 30% 낮추고 통관 효율성을 50% 향상시켰습니다. 한편 종합보세구에서는 신바호 바이오테크놀로지의 원자재 차량이 반출 신고서만으로도 신속하게 통과했습니다.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는 량방향 구입과 판매 등 체계가 국내외를 연동하고 해외 10개 창고가 10만 명 이상의 판매자를 지원했습니다. 이로써 1월부터 7월까지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의 무역액은 29억 7천만 원으로 47.3% 증가해 전성 1위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7년 동안 누적 제도 혁신 사례 366건이 형성됐고 국가급 경험 중 복제 가능한 346건 가운데서 330건이 이미 시행돼 복제 보급률이 95.4%에 달했습니다. 또 도로 동산구 종합 개선 프로젝트가 전면 착수돼 화물 차량 검수량이 12만 대를 돌파하고 화물량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철도 동산구 할빈 수분화 구간 개소가 완공돼 운행 속도가 시속 55km에서 120km로 향상됐고 중국 유럽 화물열차 동부통로는 2025년 5만 6,700개 컨테이너를 통과시켜 전국의 4.4%를 차지했습니다. 수분화 동령공항이 첫 비행을 시작해 북경, 대련, 광주를 연결하며 립체 물류망이 빠르게 구축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통상구 건설도 동시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로 통상구의 대등 운송이 상시화되면서 중국 화물 차량의 비율이 58.3%를 차지하고 국제 도로 운송 자격 차량은 3배 증가했습니다. 철도 쾌속 운송은 컨테이너 통관 시간을 24시간 이상 단축시켰습니다. 과일, 채소, 유험 화학물질, 전자상거래 등 품목별 쾌속 운송 모델은 평행차 보세 환적을 원활하게 하고 1회 검사, 직접 통관을 실현했습니다. 6+6 현대화 물류체계가 빠르게 형성돼 통로 용량, 통상구 기능, 통관 효율성이 전방위적으로 도약했습니다. 변경 합작 단지 내 화산고 홈 테크놀로지 기업은 러시아 자작나무, 참나무를 원목 바닥재로 가공합니다. 수량 현군 회사는 상호 무역을 통해 수입한 대두, 해바라기 유를 정밀 가공하며 수량의 정제 프로젝트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교통투자그룹 단지의 경량 회사는 차교 설비를 이미 설치 완료했으며 요지 부산물은 바로 링근 사료 기업에 공급돼 원자재가 단지를 벗어나지 않고 가공이 완료됩니다. 현재 분구에는 목재, 곡물, 식품, 청정에너지, 자동차 부품 등 생산 가공형 산업과 물류, 금융, 컨벤션, 문화관광 등 현대 서비스형 산업체계가 형성됐습니다. 변경 합작 단지는 3년 연속 100억 원 단지에 진입했고 종합 보세구의 수출입 규모는 2019년보다 203% 증가했습니다. 상호 무역 현지 가공 기업은 27개 회사에 달하며 가공 비율은 1% 미만에서 61.6%로 향상됐습니다. 경유 경제에서 현지 정착 경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며 국경 간 산업 클러스터 효과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금융서비스센터 내 전성 최초의 금융 AI 지능형 에이전트가 가동돼 지능형 검색, 정밀 추천, 자동 응답을 통합한 디지털 금융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국경 간 결제에서는 다자 간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브릿지, 본외화 통합 계좌, 자본 프로젝트 디지털화 및 변경 주민 상호 무역 결제 온라인화 등의 조치를 통해 결제 병목을 해소했습니다. 2025년 지역 기업의 국제 결제 규모는 24억 8,100만 달러에 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누적 금융 혁신 사례는 76건이며 예금 잔액은 지정 전보다 68.29%, 대출 잔액은 119.01% 증가했습니다. 변방의 작은 마을에서 개방의 최전선으로 수분화 자유무역 분구는 7주년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제도적 개방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중로 협력 선도 시범구 건설에 전력해 우리나라의 북방 개방 신고지 구축에 자유무역 역량을 기여할 계획입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준옥이었습니다.
1: 밥 한 술, 스마트폰 한 번, 가족과의 식사 시간, 친구와의 대화 시간. 사랑하는 사람을 앞에 두고 스마트폰에 시선을 빼앗긴 사람들. 어느새 우리는 스마트폰 중독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만큼은 구두쇠가 되어도 좋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딸. 극본 남철, 연출 김훈이. 48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는 다시 곽상에게로 돌아온다. 옥녀봉에서 제일 나중에 뛰어내린 사람은 교대항이다. 몸이 거클진 교대항이 평지에 떨어졌더라면 살아남을 가망이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뛰어내리다가 벼랑에 자란 나무에 걸렸다. 정신을 차린 교대항이 나무를 부여잡고 벼랑 아래를 내려다보니 땅까지는 독일 정도 잘 됐다. 그만하면 뛰어내려도 되겠다고 생각한 순간 진지를 점령한 적들이 낭떠러지 아래에 총을 쏘았다. 하지만 놈들은 총만 쏘았을 뿐 벼랑 아래에 내려가 수색하지는 않았다. 한시름 놓은 교대항은 날이 어둡자 벼랑에 난 침덩크를 거머쥐고 내려갔다. 그는 동무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 살금살금 기어가 더듬어 봤으나 동무들은 다 희생되었다. 서우는 두 다리가 끊어졌는데 여러 번 불러도 대답이 없었다. 그러던 그는 잡관목 숲속에서 인사불성이 된 곽상을 발견했다. 그는 곽상의 가슴을 만져보았다.
1: 아직 온기가 있는데. 심장도 가늘게 뛰고 있고. 련장도모! 련장도모! 련장도모! 련장이 살았으니 됐구나.
0: 교대항은 곽상을 둘치었고 천천히 산비탈을 내려갔다. 적들이 장막을 치고 있는 곳을 피해가면서도 그는 단숨에 20~30리를 걸었다. 목에서 곁불내가 나서 시냇물가에서 잠시 쉬었다. 곽상에게 물을 떠주니 몇 모금 마셨다. 곽상이 무사한 것을 본 그는 몸에서 힘이 솟구쳤다. 오불꼬불 오솔길을 따라 몇십 리를 더 걸어서야 언덕 바지에 두 세호의 인가가 있는 것이 보였다.
1: 저기 짐들이 있네. 됐다. 이제 살았구나.
0: 교대항은 곽상을 풀숲에 숨기고는 외딴지 부근에 가서 동정을 살폈다. 정지문이 열리면서 신살은 넘을 것 같은 조선 어머니가 나왔다. 어머니는 처마 밑에 잠깐 서 있다가 외양간 쪽으로 걸어갔다. 어머니는 외양간에서 늙은 황소를 끌고 나오더니 개울가로 물 먹이러 갔다. 잠시 후 개울가에서 돌아온 어머니는 마당에서 나무를 패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한 교대항이 마당에 들어섰다.
1: 어머니, 제가 좀 패드리지요.
2: 아니, 자네 대체 누구요? 아이고, 노래라.
1: 전 지원군입니다.
2: 지원군이라고? 아유, 옷을 보니 지원군이 옳구만.
1: 그런데 어떻게 첫눈에 알아봤습니까?
2: 아이고, 말하는 걸 보면 중국 사람인 게 금방 알리지 뭐.
1: 그래요?
0: 어머니와 지원군이라는 말은 그 어떤 소개장보다 은을 냈다. 그 말은

0: 전류처럼 어머니의 가슴이 흘러들어 어머니의 마음을 진정시켰고 그들 사이의 정을 이어주었다. 교대항을 한참이나 훑어보던 어머니는 그의 커다란 손을 움켜잡았다.
1: 그런데 어떻게 돼서 이렇게 왔나? 아, 여긴 놈들이 옥실거리는 곳인데.
2: 아, 밤중에 길을 몰라 헤매다 보니 이렇게 왔습니다.
1: 아이고, 옷이랑 보니 고생을 많이 했겠구만 그래.
2: 어머니, 우린 전투 하나가 놈들에게 보위되어 벼랑에서 뛰어내렸습니다.
1: 아니, 저런. 그래, 벼랑에서 뛰어내리고도 이렇게 살았단 말인가?
2: 대부분 전사들은 희생되고 나와 련장만 살았습니다.
1: 그럼 련장은 어디 있나?
2: 이식을 잃고 쓰러졌는데 제가 업고 밤길을 헤쳐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기 나무 밑에 숨겨놨습니다.
1: 아이고, 아, 그럼 빨리, 아, 빨리 련장을 집안에 업어드리게.
2: 네, 알았습니다.
0: 교대항은 곽상을 집안에 업어 들여갔다. 옷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피투성이가 되어 중태에 빠진 곽상을 바라보고 있는 어머니는 사뭇 격동되었다. 어머니는 갑자기 돌아서서 옷장에서 여와 이불을 꺼내 펴놓았다.
1: 자, 얼른 이 사람을 여기다 눕히게.
2: 네.
1: 내 정신 좀 보게. 자네들 이 옷을 그대로 입어서야 되나?
2: 그럼
1: 여기 우리 아들이 입던 옷이 있으니 그 옷으로 갈아입게.
2: 그럼 우리 옷을 잘 감춰두십시오.
1: 그건 염려 말게. 내가 오련히 알아서 하지 않으려고.
2: 네.
0: 교대항과 곽상의 피 묻은 옷과 총을 외양간에 감춰둔 어머니는 인차 밥을 지었다. 어머니는 교대항에게는 이밥을 지어주고 곽상에게는 입살죽을 끓여주었다.
1: 자, 밥이 다 됐으니 자네는 밥을 먹게. 저 사람에게는 먼저 죽을 먹여보자고.
2: 어머니 참 세심한 분이네요.
1: 난 여기서 이런 일을 많이 해봤네. 자, 얼른 시장하겠는데 얼른 먹게. 자네 몸도 웅장하니 많이 먹게.
2: 네, 어머니.
0: 어머니는 곽상에게 넛숟가락으로 죽을 떠서 먹였다. 그때까지도 중태에 빠져있던 곽상은 죽을 넘기지 못했다. 어머니는 한숨을 지으며 이번에는 물을 또 넣었다. 곽상은 물을 적잖게 받아 넘겼다. 그 후에 사흘 동안은 계속 그런 상태였다. 곽상은 언제까지고 그렇게 잠을 잘 모양으로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이날 어머니는 밖에 나갔다가 사과 대여섯 알을 가져와서 사과즙을 만들었다. 하지만 곽상은 그 사과즙도 도술 먹고는 더 먹지 못했다. 어머니는 상심해했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교대항은 더욱 안달아났다.
2: 련장 동무, 어머니가 떠넣는 건데 어서 받아서 하시오.
1: 아니, 관두게. 아직 속에서 받지 않으니 넘어가지 않는 모양이네.

0: 나흘째 되는 날 어머니가 곽상에게 물을 떠먹이는데 곽상이 신음소리를 내더니 천천히 눈을 떴다.
1: 어머니, 아이고, 끝내 눈을 뜨고 정신을 차렸구만.
2: 네, 어머니, 눈을 떴습니다. 우리 여장이 깨났습니다.
3: 이게 어디요?
2: 여장 어머, 여긴 적구요.
3: 적구라니, 그게 무슨 소리요?
2: 우린 지금 적들이 강점하고 있는 지역에 와있어. 여긴 사처의 적들 뿐이요.
3: 그런데 내가 어떻게 돼서 이런 곳이 오게 됐소?
2: 낭떠러지에서 떨어진 후 길을 잃었기 때문이요.
3: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다니, 그건 또 무슨 소리요?
2: 아마도 련장 노모가 지금 뇌신당으로 기억이 잘 나지 않아 그런 것 같은데 우린 적들에게 포위되어 낭떠러지에서 같이 뛰어내렸소.
3: 그랬구만. 뛰어내릴 때 우리 몇 사람이었어?
2: 우리 여덟 사람이 마지막까지 진지를 지키며 싸우다가 함께 낙떨어지에서 뛰어내렸어.
3: 그럼 다른 동무들은 어떻게 됐어?
2: 그 동무들은 희생되었어.
3: 소우는?
2: 소우 동무도 희생되었어.
3: 그럼 우리의 진지는 어떻게 됐어?
2: 아마 지금쯤은 우리 부대에서 달아냈을 거요.
1: 아이고, 이보게, 금방 정신을 차린 사람과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말게. 자, 정신을 차렸으니 어서 사과즙이나 들게.
2: 내자 동무, 빨리 사과즙을 들고 기운을 조세우.
1: 그래, 빨리 먹어야 원기를 회복하지. 자, 입을 벌리게.
0: 생각 밖으로 곽상은 사과즙을 적잖게 받아먹었다. 곽상의 입을 닦아주는 어머니 입가에는 요즘 처음으로 안도의 미소가 흘렀다. 이날부터 곽상은 하루가 다르게 정신이 맑아졌다. 조선 인민들과 많이 접촉하면서 조선말을 잘 배워낸 곽상은 매일 어머니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4: 어머니는 성씨가 뭡니까?
1: 난 김실세. 아,
4: 조선 사람들은 김시성이 많군요. 어머니는 혼자 살고 계십니까?
1: 아니네. 령감도 있었고 자식도 딸 하나, 아들 둘에 며느리까지 있었네.
4: 아, 그럼 그분들은 지금...
1: 딸은 유년 노동자로 발려갔다가 지금은 부산의 어느 방직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더군.
4: 그럼 다른 분들은요?
1: 큰아들은 조선인민군에 참여해서 장백산 일대에서 일본 놈들과 싸우다가 그 놈들에게 살해된...
4: 그랬군요. 둘째 아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1: 둘째 아들은 여기서 결혼했는데 형이 일본 놈들에게 살해됐다는 소식을 듣고 형의 원수를 갚는다면서 2년 후에 38선을 넘어갔네.
4: 그럼 그분은 지금 조선 이민군에 있습니까?
1: 그렇다네.
4: 그럼 아버님과 며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1: 우리 영감은 며느리 원수를 갚으려고 미국 놈들에게 달려들었다가 무참히 살해됐네.
4: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1: 그때 남쪽으로 패주하던 미국 놈들이 우리 마을에 뛰어들어 며느리를 붙잡아가려고 했는데 우리 영감이 사생결단을 하고 삽을 들고 놈들에게 달려들었네.
4: 그래서요?
1: 아무리 삽을 들었다고 총을 든 놈들을 이길 수 있겠나? 영감이 놈들의 총에 맞아 잘못된 후 놈들은 며느리까지 총으로 쏴 죽였네.

0: 개놈들 모두 똑같이 악착한 놈들이군.
1: 그럼 자네도 그런 일을 겪었나?
0: 네, 저희 아버지도 지수놈들에게 살해됐습니다.
1: 저런, 그런 일이 있었구만.
0: 우리는 토지 계획을 하면서 지수놈들의 땅을 나눠 가졌는데 환양단 놈들이 마을이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1: 그럼 자네 아버지도 놈들에게 잘못됐겠구만.
0: 그놈들은 저희 아버지를 죽인 것도 모자라 아버지 내장을 꺼내서 나무에다 걸어놓기까지 했습니다.
1: 천하의 까마귀는 다 검다고. 중국이나 조선이나 지주놈들은 다 같이 검은 신보를 지닌 나쁜 놈들이구만.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백성들의 고해를 짜내고 백성들을 도탄 속에 밀어넣은 그런 놈들을 소멸하기 위해서 총을 들었습니다.
1: 그래, 그 놈들은 100번을 죽어도 마땅하지. 그럼 집에는 어머니 혼자 계신가?
0: 그렇습니다.
1: 자네 어머니는 연세가 어떻게 되나?
0: 50하고도 둘입니다.
1: 52이면 나보다는 한 살 나래구만.
0: 그래도 우리 어머니는 머리가 하얗게 됐습니다. 거기 비하면 어머님 많이 젊어 보입니다.
1: 아이고, 젊긴. 가난한 사람들은 다 고생이 많아서 머리가 더 빨리 휘어지지.
0: 어머니는 우리 어머니보다 더 친근합니다.
1: 중국의 어머니들은 정말 훌륭하네. 자식들이 조선에 나와 얼마나 고생하나.
0: 일본 놈들이 살판칠 때 조선에서도 중국이 항일투쟁을 위해 많은 아들, 딸들이 중국에 와서 싸웠지요. 그러니 중국의 어머니와 조선의 어머니들은 똑같이 훌륭한 어머니들입니다. 중국의 아들과 조선의 아들들도 똑같이 훌륭하고요.

드라마 영웅의 아들딸 48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호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김난, 음악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국경자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서럽으로 여름을 단장했던 나무 잎새들이 황금 가을을 맞으면서 어느새 노랑, 주황, 빨간색으로 화려하게 변신하면서 가을의 향연을 활짝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 향기에 도취된 분들은 우수수 흩날리는 낙엽에 매료되어 저도 모르게 그 낙엽에 사랑을 담아 추억을 실어 소박한 메시지를 전해보기도 합니다. 하여 오늘의 요청 앞바닥에서는 가을의 황홀함과 함께 가을 향기에 취해 단풍의 향연을 느껴보면서 추억의 발자국을 남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김창 가수가 부른 노래 단풍잎을 보내드립니다.

0: 한동성 청도에서 사업하고 있는 류화 씨가 고향 영정시에 계시는 가족에게 보내온 영상 편지입니다. 함께 보시죠.
1: 안녕하세요. 어느덧 가을이 왔네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고향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잘 계시고 있습니까? 봄에 큰 수술을 마치고 지금 회복 중인데 특히 건강에 신경 많이 쓰고 제가 항상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많이 미안합니다. 아, 그리고 우리 고향에 계시는 우리 고모, 삼촌, 친척들과 우리 친구들 항상 건강하기를 바라면서 빨간 단풍이라는 노래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아, 여러분 항상 건강하세요.
0: 네, 그럼 류화 씨의 가족이 항상 건강하길 바라면서 요청한 노래 빨간 단풍을 보내드립니다.

0: 숲속의 새들이 반겨주고 오색빛깔 단풍이 반겨주는 가을길은 마음속 깊숙이 있는 사랑도 이끌어내는 비랑길 같습니다. 그런 가을길을 거닌다면 그동안 도움을 받았던 친구들도 떠올리게 되고 가족에게 더 많은 사랑을 주지 못한 미안함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강서성 서주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윤정자 씨는 올해에는 어머니의 생일에 꼭 다녀오려고 했으나 사업이 분망하여 다녀오지 못하게 됐다면서 어머니에게 축복의 마음을 담아 소품을 요청해 왔습니다. 네, 그럼 윤정자 씨 부모님께서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요청한 소품 3개를 보내드립니다.
1: 우리 가수는 아직 다치지 않았구만. 아이고 실망났습니다. 여러분, 그제 내 말 좀 들어봅소. 이번에 국가에서 우리를 잘 살게 한다고 그 고속도로인지 그 세기를 낸답니다. 글쎄 세기를 낸 게 좋은데 왜 하필 이 넓은 땅에서 딱 우리 가수마트 이래야 되는가 말입니다. 아이 말이 맞습니까? 말이 맞습니까? 아 그것도 사전에 토론도 없이 아 계약서에다 도장도 찍기 전에 이렇게 내 때까지 이랬다까이 이것이 말이 되는가 말입니다. 자관이 내 오늘 우리 가수 오늘 다친 날이거든. 그저 없습니다. 없어.
2: 아버지는 어째 여기 왔을까?
1: 야야야야 너는 어디 전화기도 죽여놓고 쌀쌀거리고 어디에 돌아다니냐?
2: 아니 언제 여기 왔는가?
1: 야 뭐래 오늘 큰일 생겼다.
2: 예? 무슨 게?
1: 시공대들이 토론도 없이 이 우리 가수마트 이랬단다.
2: 아 걔 오늘 우리 가수마트 민다는 거는 누긴지 들었습니다.
1: 어서 쌍계리기로 했다.
2: 무슨 게 쌍계 아버지? 아니 그래 다른 말은 하야 합니까?
1: 아이
2: 아우야 살았다.
1: 야 예? 그래 너는 어째 여기 와 이거? 아, 어째 와?
2: 정말 내 어째 여기로 왔는가? 내 어째 여기로 왔습니다.
1: 야! 아니 네 여기로 온 건 내 어째 아니야?
2: 아 그게 아 나도 그 쌍대 아버지한테서 듣고 여기 올라왔었구만.
1: 뭐 그게 큰일이 내가 먼저 들었으면 양들 먼저 말해야 되지.
2: 야 뭐하라면 아버지 가만히 있겠는데.
1: 그래 그래 내 어째 가만히 있니? 이게 어떤 가수인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되니?
2: 내 글쎄 이거 어떻게 말하고
1: 야 지금 이거야 우리 어? 아들 애들 오늘 부터 목숨을 내걸고 한번 가봤다 가봤다.
2: 예? 어? 야 이게 아닌데 야 이거 어찌는가 이거 올라오겠네. 아니 아버지 이거 어찌겠습니까?
3: 뭐? 뭐?
2: 아버지 어? 아버지 여기 있지 말고 집에 내려가서 내 여기는 내 집이야.
3: 어?
2: 아, 아버지 원래 혈압이랑 대단히 높은 게 아 저 시공개들어 아 사람이랑 일어나면 아, 그러다 땅에서
3: 힘들 번져지면 어찌겠어. 어?
2: 빨리 집에 내려가서. 예?
1: 허허허 야 광원증 시간이 있다. 아들이 다른 건 다르다 야.
2: 예 그렇지 그 내 늙인데
1: 내 아들이지?
2: 그렇지 내 아들이지.
1: 뭘 야
2: 아이 내 아들이란 말이
1: 말 좀 더 줘.
2: 알았어 아버지 빨리 집에 내려가.
1: 야 이런

0: 나는 이제 이번 삶이 다 살았다. 아 이럭더래.
1: 야 이게 아니.
0: 야야야 야, 야 무슨 아이 무슨 야야야. 야 우리 어? 사람이 살면서 한 번 죽지 뭐 두 번 죽냐?
1: 야 아버지는 무슨 술을 차 죽지? 몇 년 전에 엄마를 저 세상 보낸 것만 해도 내 가슴이 막 찢어지는 것 같은데 이런 작은 일 가지고 내 아버지까지 저 세상 보낸다는 게 이게 글쎄 말이 됩니까? 아버지 내려가시오. 빨리.
0: 아니 이렇다.
1: 아 빨리 내리 가란데. 아 빨리 어제 또 빨리 내리 가.
2: 여보, 씨름은 없어. 우리 해철이선 다 컸구만. 다 컸어.
1: 엄마, 근심 마. 내 아버지를야 잘 지킬게. 우리도 이제야 잘 살게 됐어. 얘 그 계약서에다가 도산까지 탁 찍었지. 이제 그 보상금이 나오면 내 차를 척 싸가지고 아버지 심심할 때마다 그래서 자기가 그다 척 씻고 시내려서 올리고 쓰고 내리고 쓰고 내리고 썼다 올리고 쓰고 또 올라갔다 내려가.
0: 야 이거 이게 무슨 일이냐?
1: 아이 아버지로 쭉
0: 야야 도자 찍었다는 건 무슨 소리야?
1: 무슨 일? 도자 도자
0: 어?
1: 아버지 걔가 확실히 요 내 입을 이제 도자 찍었다고 말했습니까?
0: 어?
1: 아우 야 이거 잘못됐다 이거 어찌는가? 야,
0: 야, 야, 내 비상대 좀 수상하다 했다. 어? 야, 그저 저런 없이 우리 가수원을 믿다. 여기 무슨 문제 있다 했다.
1: 아, 아버지 진짜 왔어. 아버지 진짜 왔어. 아버지 우리 말 하세요.
0: 야 지금 말을 하게 됐니? 이어 진짜 보다. 그래 무슨 게? 나 무슨 올리꾹꾹 내리꾹 내리꾹꾹 올리꾹꾹? 내가 뭐 개야?
1: 아이 그 뒤에 말 나에서 봐.
0: 이게 한 개야. 보스게 서라 서
1: 잠깐 아버지 여기 뭐 아버지 여기는 넘어온 날에는 아버지 이제 말한 그게 그만 예
0: 개
1: 에 난 말라 넘어왔어 여기도 그만 예 여기도 뭐 잡았어 잡았어 아직부터 아랄랄랄랄랄라 못하게 깨나 아버지 에이, 아버지한테 나 얼른서 보자 건네가게 하자 그러지? 아이 올려오는데 뭐 에이구 정말 버릇다 이게
0: 아이 아버지 어떻게 했니? 아버지 정신 차리고 아버지 정신 차리고 야 어떻게 잡았다 아버지 말해 내가 도착지냐?
1: 아버지 이래 내긴 무서워
0: 야야 님은 야 님 좀 하지 이거 어째
1: 내렸어
0: 에지키스 돌지
1: 야 아버 아버지 모든 일은 내 데다 맡기고 집에서 배날 보내는 게 아니었습니까? 아니 나도 생각이 다 있습니다.
0: 야 생각이 있다는 놈이 그만 도다 찍냐?
1: 아 아버지 아 그래 말하면 도사 안 찍겠습니다. 아무래도 무기 찍으나 찍지.
0: 야 왜 찍니? 왜 찍는가? 아 죽어도 안 찍으면 되지.
1: 아버지 아이 보선에서 돈 얼마나 번다 그랬고
0: 아지
1: 이제 이 보상금이 나오면 여기 고속도로 밑에다 유람지도 부리고 식당 가고 여관 가고 아 언제 돈 못 벌겠습니까? 아이 그렇습니까?
0: 사람이 살면서 돈이 전부인가 하냐? 어? 돈이 전부 아니다.
1: 예 아, 아버지 저 이렇게 버텨가지고 돈 더 받을 게 그래 잼도
0: 예
1: 아, 아야! 아버지! 너 시공대 들어왔구나?
0: 무슨 일이야? 야! 야, 서라! 서라! 야, 서! 너네 밀겠으면 내부터 밀어라, 내부터!
3: 야!
0: 내부터 밀어봐!
1: 아버지, 어떻게
0: 해? 야, 야, 딱 밀어!
1: 빨리 일어나서, 아마!
0: 아, 언제 내려놓은 거야?
1: 야, 이 당장 받은 밀겠어!
3: 아시네?
0: 이렇다.
3: 아버지, 일어나세요.
0: 야, 몰록해.
3: 아버지. 야, 아, 아버지, 저기 이진 나왔구나.
0: 가로 오려라.
3: 예.
4: 아니, 손님.
3: 저, 아,
0: 해드 야, 아버지 오지 전에.
3: 나서?
0: 어? 자, 해철이 아버지. 오래간만이다.
5: 제 누구야?
3: 예?
5: 제 나를 다 알아?
0: 야.
5: 오, 이제 볼까, 진자이구만. 진자인데, 진자일까, 예예 해야 되지, 뭐. 이 진자, 예.
0: 야.
5: 어째렴까, 어째렴까.
0: 아이, 이번 일이요? 우리 백성들 위한 일이라니. 어째 내 맛 딱 피해를 주니?
5: 그래, 나는 백세 아이야. 이 눈에는 내 백세 아이 돼버리니.
3: 아마, 그게 어디 피해를 주는 일입니까? 아니, 보상금도 톡톡하게 준다고 했잖구만.
0: 그, 잠복하게. 자, 해철이 아버지. 나, 예, 그 해철이 도자 탁 찍었다가, 나 아버지 다 동의하는가 했습니다. 도장 같은 소리야, 무슨.
3: 야! 아이, 아버지. 아, 이제 이렇게 나 뭐 해야 됩니까?
5: 저를 또 누구야?
3: 예?
5: 내 저를 잘 알아?
3: 야, 아버지도 좀
0: 야, 애서야. 야, 니 내가 말할 때 뭐해? 니 아무도 동의했다면서?
3: 아이, 글씨, 그거는.
0: 이 정말? 아버지, 내 원래 좀 일찍 아예 찾아뵈야 되는 거 그랬습니다.
5: 아, 시끄럽다. 일찍 오든 늦게 오든 내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난 답 없다, 하려다. 아이 된다.
3: 예? 아, 말. 그게 아마야. 그게 아이 된다면 그 아이 되는 일인가 그런 게 아니야.
0: 야, 그래. 어? 이 넓은 땅에서 어디를 밀지 못해서 딱 우리 가슴 같이 이랬는가 말다.
3: 야, 좀 아봐야. 이거는 나라에서 계획 세워서 추진한 일이지. 저 진짜 결정한 일인가 한도.
0: 야, 그럼요. 어째? 그 석인의 가슴만 봤다고 천장에 그 밭은 이렇게 뿅 있으면 이렇게 피해가고. 그래서 우리 밭도만 이랬는가 말다. 이것이 웃기는 게야, 웃기대야.
3: 다른 집에서는 다 밀지 못해 그래도 그만.
0: 됐어. 저희들이 먼저 내려가있어요.
3: 예.
0: 자, 해철이 아버지. 내 아버지 마음이 다 안다. 나도 나를 보는데 니 어떻게 나를 아니?
3: 예?
0: 아버지. 야, 이 정말.
3: 알았어. 아버지, 저.
0: 야, 아버지.
3: 너 대답 못 가겠네.
0: 자, 해철이 아버지. 이 시간 정말 빠르지? 네, 군대 갔다 와서 소학교 민영교원으로 군대 받아 저 해철이니 집에서 주숙받고 있을 때 옥새 같은데 벌써 이렇게 20년이 나지 않습니다. 그때 해철이 엄마 해철이 딸이 주고 매일 아침마다 내 밥공기 속에다 삶은 달걀 한 개씩 묻어주고 정말 친엄마 같은 분인데 됐다 이 과수와의 아버지한테는 단순한 과수와의 아니라는 거 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아래 내리다 보면 저기에 해철이 엄마 누워계신 곳을 내리다 볼 수도 있고 됐다 그만해라 아버지 생각해보십시오. 지금 한국에서 연맹까지 배로워서 하면 저 청도나 대령으로 이대로 와야 되잖아. 그런데 이 세길이 통하면 그 한국 속초에서 윤수의 직방으로 훔쳐놓으라면 그 시간도 빠르고 돈도 얼마나 전락되니까. 아마 그 2012년에는 지금 경제 수입이 2배로 성장되고 이제 2020년에는 4배로 성장될 낀다. 해철이 아버지, 이 길목을 치우는 게 해철이 아버지, 나라에 얼마나 큰 공헌하신지 아십니까? 나도 그걸 몰라서 그런 건 아니다. 예, 나도 다 안다. 아, 임마. 나는 너무 억울한, 안타깝고 이 가슴이 아파서 그랬다. 사수원은 내 아부 우리 놓지 꿈과 추억이 휩둘린 가수원이다. 샘전에 우리 놓친다고 둘이서 이 선발이 터지도록 민둥산을 개척해가지고 매일 날마다 등지에 물을 쥐고 이 산등성을 몇십 번 몇백 번씩 오르내리면서 10년 넘게 이 가수원을 꾸렸다. 이제 겨우 저 수확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 되냐? 말이 되는가 말이다. 그게 말인가? 우리 집 아니 우리 두만강 지역이 하루빨리 빈곤에서 벗어나고 부유의 길을 나가자면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됐다. 알았다. 밀어라. 이 내 마음속의 상처까지 깨끗하게 싹 밀어라. 그런데 한 가지만 비판이나 하자. 밀더라도 딱 한 달만 참아주면 안 되겠냐? 어? 딱 한 달만. 야 임마, 너도 이제 말했대야. 우리 놓치 제 새끼도 아까워서 알맹이던 달걀을 네 밭공기다 묻어졌으면 네 지금 와서 이래서는 안 되지 안 돼. 이제 한 달만 참아주면 저 수확이다. 내 우리 놓친 제사상에다가 딱 한 번이라도 이 사과배를 올려놓고 맛이나 보게 하는 게 이게 도리 아니야 도리. 안다. 아버지 그 마음 내 모든 게 아니다. 저 세상에 계시는 우리 어머니도 꼭 이해할 겁니다. 내 진작으로서 아이 내 아버지 아들로서 담보한다. 이제 내 아버지한테 제일 좋은 고제다 꼭 새로운 과수원을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나뭇잎 하나가 떨어진 것을 보아도 가을이 연그러감을 알 수 있습니다. 연변의 산과들이 울긋불긋 가을 단풍옷을 입고 있는데요. 해마다 하는 단풍 구경이지만 올해는 왠지 더 알록달록 아름다워 보이기도 합니다. 군춘시에 살고 있는 김련자 씨는 의물군인 어머니가 작년부터 쉬는 날도 따로 없이 비상사태에 항상 바삐 보내는 것을 보면서 어머니에게 더욱더 존경심을 갖게 됐답니다. 그러면서 항상 수고가 많으신 모든 의물군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면서 노래 타향산 단풍을 요청해왔습니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지경 지저운 고향 산차를 바라보면 힘든 마음도 지친 몸도 감도없이 사라지고 도리어 무궁무진한 힘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길림성 관전현에 거주하고 있는 김영복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인데요. 김영복 씨는 1966년에 관전현 하루하 마가자 조선족 소학교를 졸업했는데 동창들이 마냥 그립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난 지도 오래되어 보고 싶은데 특수식이라 사정이 여의치 못하다면서 김영복 씨는 노래 한 곡 요청해봤습니다. 네, 그럼 김영복 씨의 동창들이 언젠가는 단란히 모여앉아 마음껏 회포를 나누시길 바라면서 요청한 노래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을 보내드립니다.

오색 단풍이 가득하고 오곡백과가 가득한 가을은 그야말로 너무나 황홀하고 풍요롭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들의 마음도 어느새 꽃밭으로 물들어 언제나 간직하고픈 삶의 빛깔들로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모든 분들이 가을의 풍성함과 오색 향연을 가슴에 담아보면서 가을을 즐겨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요청하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흑룡강 조선말 방송 건강과 생활 프로 생방송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김인성 인사 올립니다. 各位 听众 朋友们, 这里是正在为您直播的 黑龙江 朝鲜语广播 健康与生活节目, 我是主持人 金仁成, 欢迎各位收听。 본 방송은 위챗으로도 청취 가능한데요. 위챗 애플리 즉 웨이신 쇼 청취에

롱광덴타이를 검색한 후 조선어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도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本节目呢，在微信小程序当中哈，可以同步收听。大家可以搜索微信的小程序“龙广电台”，点击朝鲜语广播进行收听。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는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세요. 사실에 기반한 정보가 정확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담은 오랜 시간 동안 구수를 통해 전해 내려온 짧고 간결한 말로 인간의 경험과 지혜를 집약적으로 담고 있는 민속적 언어의 형태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교훈, 도덕적 교훈, 사회적 관념 등을 전달하며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1: 기름칠한 말은 잘 나간다는 속담은 사람의 말이나 태도가 잘 다듬어지고 신경 써서 준비되면 그 말이 더 잘 전달되고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의미입니다. 이 속담에서 기름칠은 물건이나 기계의 부드러움이나 원활한 작동을 위해 기름을 바르는 것과 비유적으로 사람의 말이나 표현이 부드럽고 매끄럽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어떤 말을 할 때 그것이 지나치게 딱딱하거나 거칠지 않고 적절하게 다듬어지고 표현이 부드러우면 그 말이 더 효과적으로 상대방에게 전달되고 더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다는 교훈을 전하는 속담입니다. 이 속담은 사람들 간의 소통에서 중요한 요소를 강조하고 있으며 말의 전달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르고 각자의 생각이나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신의 의견이나 의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면 말의 방식이나 표현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잘 다듬어진 말은 듣는 이에게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알리는 속담입니다. 이 속담의 유래는 옛날 특정한 직업과 연관이 있습니다. 주로 상인들이 물건을 팔 때 사용했던 전략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옛날 상인들이 길거리에서 물건을 팔던 시절 그들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빠르게 지나가며 상인들의 목소리나 물건을 거의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에 상인들은 그들의 목소리와 말투를 다듬어야만 효과적으로 물건을 팔 수 있었습니다. 어떤 상인은 물건을 팔 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제품의 특징을 설명하거나 고집스럽게 제품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그런 방식은 오히려 사람들을 더 멀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상인들은 같은 상품을 팔 때 부드럽고 친절한 말투로 접근하며 지나가는 사람들의 흥미를 끌었습니다. 그들은 제품에 대한 설명을 세심하게 다듬고 가격이나 품질에 대해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부드럽고 세련된 말투로 다가가는 상인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품을 팔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말의 중요성과 그 말이 어떻게 전달되는지가 상업적인 성공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상인들은 기름칠한 말은 잘 나간다는 말을 자주 사용하게 되었고 이는 후에 널리 퍼져 오늘날의 속담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속담의 본래 의미는 상업적인 상황에서 효과적인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속담은 사람 간의 소통 전반에 걸쳐 적용될 수 있는 교훈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즉,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때 더 신중하고 다듬어진 방식으로 전달해야 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속담으로 변형되었고, 그 결과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교훈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기름칠한 말은 잘 나간다는 속담은 무엇보다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를 상대방에게 전달하고자 할 때 그 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일상적인 대화에서라도 자신의 의견이나 의도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말의 태도와 표현 방식을 신경 써야 합니다. 말의 방식이 거칠고 공격적일 경우 상대방은 쉽게 방어적으로 변하거나 불편한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드럽고 조리 있는 말은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상인들이 물건을 팔 때처럼 사람 간의 대화에서도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그 말이 너무 날카롭거나 강압적이지 않아야 하며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부드럽고 세련된 말은 단순히 소통을 원활하게 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자신을 더 잘 이해시킬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할 때 그 메시지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를 고려하는 태도입니다. 기름칠한 말은 잘 나간다는 말은 소통의 기법을 알려주는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대화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잘 다듬어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름칠한 말이라는 표현은 말의 부드러움과 세련됨을 강조하는데 이는 대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말이 부드럽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뜻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드럽고 세련된 말은 그 자체로 신뢰감을 주고 상대방이 더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임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하지만 부드러움만 강조한다고 해서 그 말이 진정성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진정성 없는 부드러운 말은 결국 사람들에게 빈말처럼 들리거나 신뢰를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드러운 말 속에 진정성과 신뢰를 담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담긴 부드러운 말은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데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이 속담이 말하는 핵심은 결국 말이 부드럽고 기름칠처럼 매끄러울수록 그 말이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다만 그 말이 진심에서 우러나지 않으면 아무리 부드럽고 매끄럽게 말하더라도 사람들은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성을 담아 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름칠한 말은 잘 나간다는 속담은 상황에 맞는 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말은 그 자체로 매력적이고 중요하지만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을 사용하는지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말을 선택하는 것은 대화의 성공 여부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와 대화를 할 때 혹은 고객과 소통할 때는 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한 적절한 표현을 선택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친근한 말투나 비격식적인 표현은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면에 너무 딱딱하고 공식적인 말투도 대화의 분위기를 경직시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황에 맞는 말은 대화를 더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이끌어가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름칠한 말은 기계적인 말이 아니라 상황과 상대방에 맞게 적절하게 다듬어진 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말을 다듬고 상대방이나 상황에 맞춰 말을 선택하는 능력은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기름칠한 말은 잘 나간다는 속담은 사람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기름칠한 말은 잘 나간다는 속담은 사람 간의 소통에서 말의 방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려줍니다. 이 속담은 우리가 말을 할 때 부드럽고 신중한 태도로 접근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또한 상황에 맞는 말, 진정성이 담긴 말,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이 사람 간의 관계에서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강조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상적인 대화에서나 중요한 의사소통의 순간에 항상 기름칠한 말처럼 부드럽고 세련되게 그리고 진심을 담아 말을 해야 한다는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소통의 능력을 더욱 향상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2: 오늘 알아본 속담이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평소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데도 건강검진에서 지방간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조금 당황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나는 술을 마시지 않는데 왜 간에 지방이 생겼을까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술을 마시지 않아도 생길 수 있는 지방간, 우리가 알아야 할 간 건강의 사실을 주제로 건강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지방간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먼저 술을 떠올립니다. 물론 술을 지나치게 자주 마시면 간에 지방이 쌓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간의 원인이 모두 술인 것은 아닙니다.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 사람에게도 지방간이 생길 수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식습관이나 체중, 운동 부족, 대사와 관련된 여러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에게서도 지방간이 발견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술을 안 마시니까 내 간은 괜찮을 것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한 일을 담당합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에서 얻은 영양소를 처리하고 몸에 필요한 물질을 만들어내며 불필요한 물질을 처리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간은 흔히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간에 문제가 생겨도 초기에는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몸이 특별히 아프지 않다고 해서 간이 반드시 건강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지방간은 말 그대로 간에 지방이 과도하게 쌓인 상태를 말합니다. 간은 원래도 일정한 양의 지방을 가지고 있지만 필요 이상으로 지방이 축적되면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방이 간에 쌓여 있다는 사실 자체뿐만 아니라 그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서 간에 염증이나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처음 지방간을 발견하면 별다른 증상이 없다는 이유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실제로 지방간이 있는 사람 가운데 특별한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곤하거나 몸이 무겁다고 느낄 수 있지만 이런 증상만으로 간의 상태를 알아차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이나 혈액검사, 영상검사 등을 통해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에게는 왜 지방간이 생기는 것일까요?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평소의 식생활입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 가운데 필요 이상으로 많은 열량이 몸에 들어오면 사용되지 않은 에너지가 여러 형태로 저장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분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나 음료, 지나치게 기름진 음식, 과식하는 습관이 오랫동안 이어지면 간에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달콤한 음료를 자주 마시는 습관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음료는 마시기 편하고 포만감이 적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많은 양의 당분을 섭취하게 될 수 있습니다. 과자나 빵, 디저트처럼 단맛이 강한 음식을 자주 먹는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런 음식을 한번 먹었다고 해서 지방간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특정 음식 하나가 아니라 평소 어떤 식습관을 반복하고 있는가입니다. 운동 부족도 지방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현대인의 생활은 예전보다 편리해졌지만 그만큼 몸을 움직일 기회는 줄어들었습니다. 가까운 거리도 자동차를 이용하고 집에서는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하루 동안 몸을 움직이는 시간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섭취한 에너지를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는 생활이 계속되면 체중이 늘고 몸속 대사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체중이 정상 범위에 있다고 해서 지방간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 마른 체형이라도 복부에 지방이 많거나 식습관과 운동 습관이 좋지 않으면 지방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몸무게만 보고 간 건강을 판단하기보다는 식습관과 활동량, 건강검진 결과 등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지방간은 특정한 한 가지 원인으로만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의 유전적 특성이나 대사 상태, 복용하는 약물, 다른 건강 문제 등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검진에서 지방간이 발견되었다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라고 자책하기보다 자신의 생활습관과 건강상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지방간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해서 곧바로 심각한 간질환으로 진행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방간이 발견되었다면 현재 간의 상태를 확인하고 원인을 파악한 뒤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에서는 지방간을 단순한 체중 문제로만 생각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혈당과 혈압, 혈중 지질 등 전반적인 대사 건강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하셔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해서 지방간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반대로 지방간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술을 많이 마셨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지방간은 생활 환경과 식습관, 신체 활동, 대사 상태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강검진에서 지방간이라는 결과를 받았다면 너무 놀라거나 반대로 아무렇지 않게 넘기지도 마십시오. 먼저 자신의 식습관과 운동량을 돌아보고 의료진과 상담해 현재 간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은 조용히 일하는 장기인 만큼 증상이 없을 때 관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술을 마시지 않아도 지방간을 만들 수 있는 식습관과 생활습관, 그리고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행동 가운데 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평소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다고 안심하셨던 분들도 오늘을 계기로 자신의 식탁과 생활습관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린 다음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교통신호 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낯선 시간에는 지방간이 반드시 술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 사람에게도 식습관과 운동 부족, 체중 변화, 대사 상태 등에 따라 지방간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평소 생활에서 어떤 습관이 간에 지방을 쌓이게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은 우리가 별 생각 없이 반복하는 식사와 생활 습관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식사량입니다. 지방간을 예방한다고 해서 무조건 적게 먹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몸이 필요로 하는 양보다 지나치게 많은 음식을 반복해서 섭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식사 후에도 간식을 계속 먹거나 늦은 시간에 야식을 즐기는 습관이 있다면 하루 전체의 섭취량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음식의 양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음식을 자주 먹는지도 중요합니다. 달콤한 음료나 과자, 빵, 케이크 같은 음식은 간편하게 먹을 수 있지만 당분과 열량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음료는 음식보다 포만감이 적어 자신도 모르게 많이 마시게 될 수 있습니다. 평소 물보다 달콤한 음료를 자주 찾는다면 이런 습관부터 바꿔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는 바쁘다는 이유로 식사를 거르고 점심에는 허기진 상태에서 많이 먹고 저녁에는 늦은 시간에 과식하는 식습관도 좋지 않습니다. 식사 시간이 지나치게 불규칙하면 전체적인 생활 리듬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일정한 시간에 적당한 양을 먹고 지나치게 배고픈 상태에서 한꺼번에 많이 먹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름진 음식도 지나치게 자주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튀김이나 기름기가 많은 고기, 가공식품 등을 자주 먹는 식습관은 전체적인 열량 섭취를 늘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름을 완전히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몸에도 적절한 지방은 필요하기 때문에 특정 영양소를 무조건 배제하기보다는 음식의 종류와 양을 균형 있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일도 건강에 좋은 식품이지만 많이 먹으면 당분 섭취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건강에 좋다는 이유로 과일이나 주스를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것보다는 다양한 식품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과일을 그대로 먹는 것과 달리 주스나 당기 첨가된 음료 형태로 마시면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을 섭취하기 쉬우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동 부족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하루 대부분을 의자에 앉아 보내고 이동할 때도 자동차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생각보다 몸을 움직일 기회가 적습니다. 운동을 따로 할 시간이 없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까운 거리는 걸어가고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계단을 이용하고 집에서도 틈틈이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만들어 보십시오.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체중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몸의 에너지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에 무리해서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꾸준히 할 수 있는 활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걷기나 가벼운 자전거 타기, 스트레칭처럼 부담이 적은 활동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평소 운동을 하지 않던 분이라면 갑자기 강한 운동을 하기보다는 몸 상태에 맞춰 서서히 활동량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과 스트레스도 생활 습관을 돌아볼 때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잠이 부족하거나 생활 리듬이 계속 흐트러지면 식욕과 활동량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피곤할수록 달거나 기름진 음식을 찾게 되고 운동보다는 소파에 누워 쉬고 싶은 마음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생활이 반복되면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음식을 먹으면서 위로를 얻으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달콤하거나 자극적인 음식을 찾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행동이 반복되면 식사량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음식으로만 풀기보다는 산책을 하거나 음악을 듣고 가까운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등 다른 방법으로 마음을 달래는 것도 좋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해서 간 건강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술을 마시지 않는 분이라면 자신의 식습관과 활동량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방간은 눈에 보이는 증상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방심하기 쉽습니다. 지방간을 관리할 때 체중만 바라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체중 변화뿐 아니라 허리둘레, 혈압, 혈당, 혈중 지질 등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방간은 몸속 대사 상태와 연결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간만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기보다는 전체적인 건강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식탁을 바꾸는 것도 좋은 시작입니다. 흰쌀밥이나 면, 빵처럼 탄수화물 중심으로 식사를 구성하기보다는 채소와 단백질 식품을 함께 챙겨 균형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국이나 찌개를 먹을 때는 지나치게 짜지 않게 하고 튀기거나 볶는 조리법보다는 굽거나 찌고 삶는 방법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지방간은 생활습관을 돌아보라는 우리 몸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는데도 지방간이 발견되었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고 걱정하기보다 내 생활에서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계기로 식사와 운동, 수면을 다시 살펴본다면 오히려 건강을 관리하는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시간에는 지방간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과 건강검진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관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간 건강을 오래 지키기 위해 기억해야 할 생활 원칙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린 다음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며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지금까지 지방가는 술을 마시는 사람에게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과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에게도 식습관과 운동 부족, 체중 변화, 대사 상태 등에 따라 지방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살펴봤습니다. 지방간을 관리하는 첫 걸음은 자신의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건강검진에서 지방간이라는 결과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심각한 간질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증상이 없다고 해서 아무런 관리가 필요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지방이 얼마나 쌓였는지 뿐만 아니라 간에 염증이나 손상이 있는지, 다른 대사질환이 함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습관을 바꾸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나친 극단을 피하는 것입니다. 지방간이 있다고 해서 갑자기 굶거나 특정 음식만 먹는 방식으로 체중을 줄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면서 식사 내용을 건강하게 바꾸고 자신의 상태에 맞는 신체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는 가능한 한 다양한 식품을 골고루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소를 충분히 먹고 단백질이 포함된 식품을 적절하게 섭취하며 정제된 탄수화물과 당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지나치게 자주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기름진 음식도 완전히 끊기보다는 조리법과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한동안 실천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평생 이어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음료 습관을 살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평소 물보다 단맛이 있는 음료를 자주 마셨다면 이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식습관을 개선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커피를 마실 때도

또 설탕이나 시럽, 크림 등이 많이 들어가는 음료를 자주 선택하고 있다면 조금씩 줄여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갈증을 해소하기 위한 음료와 간식처럼 즐기는 음료를 구분하는 습관도 도움이 됩니다. 운동은 간 건강을 관리하는 데 중요한 생활 습관입니다. 운동을 시작한다고 해서 처음부터 힘든 활동을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걷기처럼 쉽게 시작할 수 있는 활동부터 자신의 몸에 맞게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근육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운동을 적절하게 더해주면 더욱 좋습니다. 운동은 체중 관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대사 건강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할 때는 자신의 몸 상태를 고려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운동을 하지 않았던 분이라면 갑자기 강한 운동을 시작하기보다 가벼운 활동부터 천천히 적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중 가슴 통증이나 심한 호흡곤란, 어지럼증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운동을 멈추고 필요한 경우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체중을 관리할 때도 서두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경우에는 적절한 체중 관리가 지방간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단기간에 큰 변화를 만들려고 지나치게 식사를 제한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건강한 식사와 꾸준한 활동을 통해 몸이 자연스럽게 변화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간 건강을 위해서는 술을 마시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도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꾸준히 관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술을 마시는 분이라면 음주량과 빈도를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간은 한 번에 무리한 부담을 받는 것보다 지속적으로 좋지 않은 환경에 노출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의 습관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이나 건강보조식품을 복용할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간에 좋다고 알려진 제품이라고 해서 누구에게나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종류의 보조식품이나 약물을 함께 복용하고 있다면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현재 복용 중인 제품을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인터넷이나 주변 사람의 경험만으로 특정 제품을 선택하기보다는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엇보다 생활 습관을 바꾸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오늘 건강한 식사를 했다고 해서 내일 마음껏 먹어도 되는 것은 아니고 며칠 운동했다고 해서 다시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건강은 특정한 하루의 노력보다 매일 반복되는 습관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침에 물을 한 잔 챙겨 마시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보고 식탁에 채소를 조금 더 올리고 달콤한 음료를 줄이고 늦은 시간에 야식을 피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식사할 때는 천천히 먹고 배가 지나치게 부를 때까지 먹지 않는 습관도 좋습니다.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 건강한 생활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지방간이 생겼다고 해서 억울해하거나 자신을 탓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방간은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발견한 뒤 어떻게 관리하느냐입니다. 자신의 식습관을 돌아보고 활동량을 늘리고 충분히 쉬고 필요한 경우 의료진의 도움을 받으면서 건강한 방향으로 생활을 바꿔가시면 됩니다. 간은 우리 몸속에서 묵묵히 수많은 일을 해내면서도 문제가 생겼을 때 큰 소리로 알려주지 않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간의 존재조차 잊고 지내기 쉽습니다. 하지만 건강검진에서 지방간이 발견되었다면 그때부터라도 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작은 관심이 앞으로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방간은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에게만 생기는 병이라는 생각에서 이제 벗어나야 합니다. 술을 마시지 않는 분들도 자신의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돌아보고 간 건강을 챙겨야 합니다. 오늘부터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나씩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간이 오랫동안 건강하게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생활 속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린 다음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오래된 메일 내용을 지우고 있는 당신, 휴대폰을 끄고 영화를 즐기는 당신, 눈 건강을 위해 스크린 밝기를 낮추는 당신, 버스에서 휴대폰 대신 창밖을 바라보는 당신. 모르셨죠? 여러분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을. 불필요한 메일을 지웠을 뿐인데, 영화관 질서를 지켰을 뿐인데, 눈 건강을 생각했을 뿐인데, 창밖을 바라봤을 뿐인데, 일부러 마음먹고 행동하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당신의 좋은 생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그램 기획 편집 진행의 김인성이었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하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며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힐링쉼터 시간입니다. 저는 힐링쉼터 진행을 맡은 김인성입니다.
1: 정설한입니다.

0: 네, 오늘은 24절기 중의 한로 절기입니다. 한로는 가을에서 겨울로 접어드는 시기로 쌀쌀하지만 다채로운 때이기도 합니다. 이때 사람들은 흔히 단풍 구경을 즐기고 게 먹기, 가을차 마시기, 양고기 샤브샤브 등으로 체력을 향상시키는데 네, 오늘은 아나운서 경국화의 듣는 24절기 한로와 함께 한로에 대해서 더 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한로는 17번째 절기로서 해마다 양력으로 10월 8일 경에 든다. 이 절기면 남령과 남령이북의 대부분 지구가 모두 가을철에 접어들고 동북지구는 늦가을에 들어서며 서북지구는 바야흐로 겨울의 문턱을 넘고 있다. 추분이 지나면 가을은 점점 짙어져 본색을 드러낸다. 단풍 본색이다. 찬 이슬이 맺힌다는 한로가 되면 아무리 온난화라 해도 날은 추워지기 마련이다. 점점 늘어나는 찬바람의 기세를 보면 역시 가을임에 틀림이 없다. 한로가 되면 추분 절기까지 떠나지 못한 제비들이 마지막 채비를 차려 강남으로 가고 북쪽에서는 기러기 떼가 일자 혹은 인자 행렬을 짓고 남방으로 날아간다. 추위가 찾아오는 계절을 철새들이 알려준다. 늦가을이면 참새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데 고대인들은 이 시기 바닷가에 갑자기 나타난 수많은 대합족의 무늬와 색깔이 참새와 아주 비슷한 것을 보고 그들은 우습게도 참새가 대합족으로 변한 줄 알았단다. 한로 절기가 오면 아름다운 국화꽃이 활짝 핀다. 노랗게 핀 국화꽃은 가장 아름다운 가을철 경치다. 매년 음력 9월 9일은 중양절이다. 이날이 되면 사람들은 높은 곳에 올라가 먼 곳을 바라보고 국화꽃을 흔상하며 장수하기를 기원한다. 한로와 중양절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드는데 이때가 되면 국화꽃이 만발하다. 어떤 지방에서는 건조한 가을철이 되면 피부나 호흡기관의 건조 증상, 즉 추조를 예방하기 위해 국화주를 마시곤 했다. 날이 가고 달이 감에 따라 국화주를 마시는 이 습속은 높은 곳에 올라 먼 곳을 바라보는 습속과 함께 점차 중양절의 풍속으로 자리 잡게 됐다. 국화주는 국화와 찹쌀밥, 술 누룩으로 빚어진 술로서 옛적에는 장수술이라고도 불리웠다. 술맛이 시원하고 감미로우며 간과 눈, 두뇌에 좋고 노화를 방지하는 등 효능을 갖고 있다. 한로는 오곡백과를 거두느라 바쁜 철이다. 벼를 거둔 논에서는 살얼은 미꾸라지를 잡아 추어탕을 해먹는다. 추어의 추자가 가을 추자와 물고기 오자가 이루어진 것을 보면 추어탕은 분명 가을에 좋은 음식이다.

네, 단비 같은 휴가 시즌이 모두 끝났습니다. 네, 쉬고 있어도 계속 쉬고 싶은 직장인들의 마음은 모두 같을 것인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네, 휴가를 보내고 온 뒤 몸이 처지고 힘드신 여러분들을 위해 휴가 후유증과 극복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휴가 후유증이란 무엇일까요? 네, 휴가 후유증은 규칙적인 생활 패턴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고 온 후 생기는 증상인데요. 네, 에너지를 충전했던 시간이 오히려 생체 리듬의 불균형을 가져와 더 극심한 피로를 호소합니다. 또 수면 장애와 무기력증, 두통, 집중력 저하 등의 다양한 증상도 나타나는데, 네, 입원된 후 이후 해당 증상들을 느끼고 있다면, 네, 월요병보다 무섭고 오래 지속되는 휴가 후유증을 의심해 보세요. 네, 그럼 휴가 후유증의 극복 방법을 알아볼까요? 네, 휴가 후유증을 극복하는 첫 번째 방법은 과일과 채소 섭취하기입니다. 네, 비타민과 무기질, 수분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는 피로 회복에 좋은데, 네, 면역력을 향상시켜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줍니다. 또 무력감과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네, 휴가 후유증으로 축축 처져 있는 분들은 오이와 석류, 감자 등을 섭취해 보세요. 두 번째 방법은 피로 회복을 위한 스트레칭 하기입니다. 네, 오랜만에 업무에 복귀한 직장인들은 온몸이 찌뿌둥할 것인데, 네, 그럴 때는 가벼운 스트레칭이 피로 회복을 도와줍니다. 연휴에 장기간 이동했거나 명절 음식 준비로 피로가 쌓였다면, 네, 가벼운 마사지와 스트레칭으로 경직된 근육을 풀어보세요. 네, 단 관절에 무리가 가는 동작은 피해주시고요. 네, 세 번째 방법은 규칙적인 생체 리듬 회복하기입니다. 네, 피곤하다고 잠을 몰아서 자는 것은, 네, 생체 리듬 회복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루 7시간, 8시간 이상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낮잠을 삼가하세요. 그리고 누적된 피로를 회복하기 위해 당분간은 커피와 탄산 음료, 네, 음주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는 수면을 방해하거나 중추신경을 자극해 더 피로해질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방법은 우울감을 떨쳐낼 햇빛 쬐기입니다. 네, 가벼운 스트레칭이 피로 회복에 좋다고 알려드렸는데요. 네, 가벼운 조깅과 산책을 하며 하루에 20분에서 30분 햇빛을 쬐는 것도 휴가 후유증 극복에 좋습니다. 네, 햇빛은 세로토닌 농도를 높여주어 우울함과 무기력함을 해소해 줄 수 있어서, 네, 기분 전환을 통해서, 네, 신체 활력을 불어넣어 보세요.

네, 지금까지 휴가 후유증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렸는데요. 생체 리듬이 바뀌고 더 피로함을 느끼고 계셨다면 네, 오늘 알려드린 극복 방법을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명절 후에 출근 전날 모두 화이팅 하세요.

힐링쉼터는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위젯 애플릿에 눈광댄타일을 검색해 조선말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0: 네, 오늘은 계속하여 몽골족의 세시봉속과 금기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몽골족 예의 중에 어떤 금기 내용들이 있는지 알아보기로 합니다. 먼저 불과 관련된 금기입니다. 몽골족은 불을 숭배하며 화신이나 부뚜막신을 사악한 기운을 피하고 귀신을 쫓는 신성한 것으로 여깁니다. 때문에 계르에 들어간 후 화로에 발을 찧어서는 안 되며 화로 옆에서 젖은 신발을 말려서도 안 됩니다. 또 화로를 타고 건너거나 부뚜막에 발을 올려서는 안 되며 심지어는 부뚜막에 담뱃대를 털거나 여기에 물건을 던지거나 깨끗하지 못한 물건을 놓아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문턱을 밟는 것도 금기 사항입니다. 현지인들의 계르에 들어갈 때 절대 문턱을 밟아서는 안 됩니다. 이는 농업구역 혹은 반농 반목의 몽골족도 강조하는 금기 사항입니다. 전한대에 의하면 과거 징기스칸 장막의 문턱을 밟는 사람은 즉시 사형에 처했다는 데서 유래한 금기라고도 합니다. 물과 관련된 금기를 봅니다. 몽골족들은 물이 순결한 신령이라고 보았습니다. 때문에 강물에 옷을 빨거나 강물에 깨끗하지 않은 물건을 던지는 것을 금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초원에 수원이 적고 목축민들이 물과 풀이 있는 초원을 따라 방목을 하기에 물이 없이는 생존이 위협받기에 생긴 풍속으로 볼수 있겠죠. 때문에 목축민들은 물을 아끼고 물의 청결을 유지하며 나아가서 물을 생명의 원천이라고 봅니다. 병과 관련된 금기로는 중병 환자나 임종이 임박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 주인은 계르의 좌측에 밧줄을 걸고 그 한쪽 끝을 동쪽에 묻어 놓는데, 이는 집에 중환자가 있으니 외인의 방문을 정중히 거절한다는 뜻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흰색과 관련된 금기도 있습니다. 몽골어로 정월을 착한 쌀이라고 하며, 이는 백월, 즉 신년 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몽골인들은 흰색을 순결과 기란 색채로 여겼기에 설을 백절이라고도 했습니다. 백절을 쇠는 것은 몽골족이 고대로부터 전해온 풍속 습관입니다. 원세조 쿠빌라이는 제위 당시 백절을 쇠는 것을 아주 중시했다고 합니다. 또 불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이는 몽골족의 제일 오랜 제사 의식의 하나입니다. 목축민들은 보통 음력 섣달 스무사흗날에 불의 신에게 제를 지냈고 귀족들은 그 이튿날에 지냈습니다. 일부 지방에서는 가을에 제사를 지내는 경우도 있으며 혼례를 치를 때 불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기도 합니다. 아오보우라는 곳에 제를 지내는 풍속도 있습니다. 아오보우는 흙이나 돌, 풀 등으로 쌓아 올려 경계나 이정표로 삼은 무더기를 말합니다. 이는 몽골 민족의 성대한 제사 활동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아오보는 일반적으로 높은 산이나 구릉에 만드는데 돌로 원추형의 탑을 쌓으며 그 꼭대기에 가축의 털이나 뿔 혹은 경문을 적은 천을 매놓습니다. 그리고 사방에는 향을 사르는 돌을 놓기도 합니다. 아오보 옆에는 나무 가지들을 꽂아 놓으며 제사 때는 양과 말젓술, 치즈 등을 공양품으로 올립니다. 고대 제사를 지낼 때는 사망교의 무당이 북을 두드리고 주문을 외우면서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근대에 와서는 라마승이 향을 사르고 경문을 읽었습니다. 목축민들은 어버우 주위를 좌에서 우 방향으로 세 바퀴 돌면서 신의 가호를 빕니다. 사회 발전과 과학기술의 진보와 더불어 목축민들의 관념도 크게 바뀌었고, 지금은 어버의 제사 지내는 내용이나 형식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징기스칸의 능에 제사 지내는 풍속은 몽골 민족의 제일 성대하고 장엄한 제사 행사입니다. 징기스칸은 몽골 민족이 숭배하는 민족 영웅으로서 그의 제사를 지내는 풍속은 그 아들 세대부터 시작되었고, 손자인 구빌라이 때에는 정식으로 오지를 내려 징기스칸에게 제를 지내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은 제례를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이 제사는 일제, 월제, 계절제로 나뉘고 고정적인 날짜가 있습니다. 공양품으로는 통양과 술 그리고 여러 가지 유제품이 있습니다. 춘계 제사는 음력 3월 20일 하루에 지내며 그 규모가 제일 성대합니다.

오늘의 힐링쉼터 생방송 프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 편집 진행의 정설한 김인성이었습니다. 저희 프로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 또 만나요.

0: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진심 어린 한마디 한마디가 따뜻하고 밝은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1: 매절 갑니다. 이번 주엔 황명월 작사, 정태산 작곡, 최성호, 박영철의 노래로 말년에도 젊어 사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2: 동서남부 어디래나 이벌적으로 황홀한데
1: 이 노래 가사입니다. 동서남북 어디메나 이골저골 황홀한데 우리 령감 못 박힌 듯 어리둥절하는 말이 천지개벽의 지상락원 옛모습은 사라졌구려 복장단에 들썩이는 저인들은 누구냐 길손들도 손을 잡고 우리 장단 저와 춤추네 에헤라 좋다 여보로 친 내 손을 낭 어서 잡읍소 수줍어 말고 부럽게 보란 듯이 춤을 춰보세 동네 방네 소문난 우리로 친 장단도 좋아 상모춤에 탈모춤도 승병내며 들성인데 꾀거리 딸랑에 굿거리 장단 너도 나도 흥에 겨워 이팔이나 칠순이나 서로 안고 도는데 우리로 친 오대가나 장고춤에 령감 잃겠소 예해라 좋다 여보 령감 봉닥 세월 우리 맞으니 칠순에도 젊어만 가오 만복 받은 우리 러세 예해라 좋다 세월이 좋아 지상다군 우리가 사니 말년에도 젊어 사니 백세 세상 문제 없구려 백세 세상 문제 없구려

0: 이번 주엔 황명월 작사, 정태산 작곡, 최성옥, 박영철의 노래 말년에도 젊어사오를 보내드렸습니다. 매줄가를 마칩니다.
1: 베이징 시간 16:00.
2: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3: 중파 873kHz, 저단파 103.5MHz, 흥룡강 조선호 방송입니다.

뉴스입니다. 올 들어 우리 성의 대외무역은 지속적인 호조를 보이며 화물무역 수출입 총액이 역대 동기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는 제도 혁신과 과학기술 역량 강화가 함께 힘을 모은 결과로 국경 간 무역의 난관을 극복해 통관 효율성, 무역 편의성 및 기업의 체감 만족도가 크게 향상됐습니다. 흑룡강 대교는 신고 즉시 검사, 즉시 통관을 실현해 신선한 농산물의 신속한 수출을 보장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관리한 수출입 화물량은 약 300만 톤에 달합니다. 동강철도 통상군은 철도 쾌속 통관 조치를 추가 적용해 중국 유럽 전기 화물 열차에 일주일 24시간 연속 통관을 실현했으며 컨테이너 전체 열차의 통관 처리 시간은 기존 1, 2일에서 2시간 이내로 단축됐습니다. 선극세관은 명숙의 특성에 맞춰 기업별 맞춤형 정책 메커니즘을 구축해 수출입 화물 운송량이 전년 동기 대비 60% 이상 증가했습니다. 흑화세관의 상호무역종합서비스 플랫폼은 전과정 온라인 처리를 실현해 단일 서류 업무를 90초 만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올 1월부터 7월까지 전성의 상호무역 거래액은 24.7% 증가했고 가공화물가치 비중은 약 50% 상승했습니다. 또한 목단강 모스크바 컨테이너 전용 열차가 첫 운행을 시작해 새로운 핵심 물류 통로가 됐습니다. 요하세관은 전국 유일의 흰 해바라기 씨 수출 배치 검사 시범 기관으로서 최초 전 항목 검사 후속 서류 검증 방식을 시행해 작업 기간을 7일에서 10일 단축하고 통관 효율을 75% 향상시켰습니다. 올 1월부터 7월까지 전성의 국경 수행 무역은 185억 1천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3% 증가했고 국경 간 크로스보도 전자상거래 무역액은 97억 9천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했습니다. 또한 4개 국가급 크로스보도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의 무역액이 전년 동기 대비 15.2% 증가하며 강력한 성장 동력을 보여줬습니다. 우리성의 종합입체교통망 건설이

0: 면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요즘 항공 관제 센터, 터미널 등 기반 시설이 순서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항공 네트워크 건설이 여러 지점에서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건설 중인 학강공항, 수하공항이 완공되면 우리성 중부 지역의 항공 운송 공백을 메우게 됩니다. 동북 지역 최초의 이중 활주로 운송공항인 할빈 태평국제공항은 2기 확장 공사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지치할 감옥사시 공항도 확장 공사 중입니다. 현재 성 전체의 공용 공항 수는 91개에 달해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성의 고속도로 건설은 집중적인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학강 이춘 고속도로는 북부를 가로지르는 대통로를 개통하고 설려 방정 고속도로는 중동부 고속도로 네트워크 연결을 추진하며 할빈 도시권 순환선은 주변 도시들을 연결합니다. 이 프로젝트들은 10월에 집중적으로 준공돼 개통될 예정입니다. 우리 성의 전체 고속도로 총 길이는 5,700km에 달해 동북 삼성에서 1위를 차지할 전망입니다. 부유 자그다치 철도는 전체 길이가 거의 430km에 달합니다. 개조가 완료되면 자그다치 할빈 최고속 운행 시간이 3시간 이상 단축될 예정입니다. 현재 성 전체 고속철도 길이는 1600km를 돌파했으며 10개 지급시에서 고속철도 통행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중로 상호 무비자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 성의 국경 간 소비가 활성화되고 인적 왕래가 갈수록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상호 무비자 정책 시행 1년간 러시아 국적 입국 여행자는 약 61만 7천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6.9% 증가했습니다. 국경 간 소비 증가 수요에 맞춰 흥룡강성 시장감독 부처는 소비 분쟁 다원화 해결 시범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흥룡강성 사법청과 함께 소비 분쟁 해결 추진, 믿을 수 있는 소비 환경 공동 구축 제안서를 발표했으며 소비 분쟁 원스톱 해결센터 25곳을 건립했습니다. 할빈 흑화 등재 1, 2, 3, 1호 핫라인에 러시아어 서비스 좌석을 추가해 러시아 국적 소비자의 불만 신고 및 상담 11건을 신속히 처리했고 전성 1, 2, 3, 1호 불만 해결 성공률은 82%로 전국 평균 수준보다 30%포인트 높습니다. 할빈 흑화 수분화 새 도시의 시장감독 부처는 중로 국경 관광 고품질 발전 전략 협력 기본 협의를 체결하고 주요 관광지, 상업가 등 소비 밀집 지역에 원스톱 소비자 권익 보호 서비스 스테이션 228곳을 설치했습니다. 할빈극지공원이 올 국경절 연휴를 맞아 특별 테마 행사와 한정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겨울에만 만나볼 수 있었던 대표 인기 콘텐츠를 가을에 미리 운영하고 다채로운 국경절 특별 프로그램과 경관 연출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극지 체험을 제공했습니다. 공원의 대표 IP인 개구쟁이 펭귄 퍼레이드는 기존 겨울 시즌 한정 프로그램이었으나 이번 국경절 연휴 기간 특별 운영됐습니다. 더불어 신규 몰입형 겨울 경관 전시가 공식 오픈됐습니다. 해당 전시는 눈 내리는 북방 마을 풍경을 재현한 겨울 테마 거리를 조성해 관광객들이 가을철에도 할빈 특유의 빙설 분위기를 미리 체험할 수 있게 했습니다. 국경절 기간 다채로운 한정 특별 공연도 펼쳐졌습니다. 대표 인기 프로그램인 백골의 쇼, 바다의 심장은 국경절 특별판으로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세계 최초 3D 홀로그램 돌고래 쇼는 국경절 전용 창작 무대를 추가 편성했으며 신규 프로그램 국경절 워터댄스 쇼에서는 국내외 전문 공연 예술가들이 수중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이 밖에도 국경절 특별 빙하 퍼레이드, 애국가요 공연, 바이올린 연주 등 다채로운 문화 공연이 마련돼 풍성한 축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이번 추석과 국경절 연휴에는 더 길게, 더 멀리, 더 다양하게 즐기는 여행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시트립에 따르면 관광객 10명 중 1명은 추석과 국경절 연휴를 합쳐 긴 휴가를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메이투안에 따르면 추석 국경절 연휴 기간 항공권 예약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비행거리 2,000km 이상 장거리 노선의 항공권 예약량은 76% 급증해 전체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두 개 이상 도시의 항공권을 함께 예약한 고객은 무려 70% 늘었으며 항공과 고속철도로 여러 도시를 여행하는 이용자도 14% 증가했습니다. 여러 여행사의 예약 데이터를 종합해보면 긴 연휴 동안 경험 자체 몰두하며 느긋하게 여행 자체를 즐기려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여행 플랫폼 투뉴 관계자는 전통문화 여행, 휴양 관광 여행, 테마파크 여행 등 상품이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다며 현지 음식 맛보기, 무형문화유산 공예품 만들기, 특색 공연 관람 등 현지 체험을 통해 한 곳에서 도시 전체로 시야를 넓혀 그 도시의 문화적 깊이를 느끼려는 관광객이 갈수록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유여행과 노 쇼핑 투어, 소규모 단체 여행 등의 수요 비중이 계속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형국화였습니다. 동북망 조선호 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1: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진심 어린 한마디 한마디가 따뜻하고 밝은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고전 명작들을 다시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지금 바로 고전의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교통신호 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연속 방송극 황진희. 소설 황석중, 각색 조혜명, 기획 정호원, 연출 조춘복, 해설 정광, 황진희의 고후장, 33번째 시간입니다.

0: 나이가 무슨 상관이 옵니까? 팔순에 이른 로엔도 근육만 처오면 15살짜리 동기 치마끈을 푸는데요.
1: 사또께서도 칠순에 이르러 보시와요. 그때 그런 짓이 망령인지 아닌지 아시게 될 테니까요.
2: 너 부대감을 몇 번 모시더니 아주 내놓고 두둔을 해드리는구나. 아슬아, 그 대감께서 아직도 널 못 잊어 하시는가 본데 자칫하면 너도 풍가이라는 계집종 신세처럼 되느니라.
1: 어차피 신내나 매형언니나 그런 가련한 신세를 면치 못할 겁니다.
3: 어린가 수심에 잠긴 듯한 진이 아름다운 얼굴을 녹일코 바라보는 희열. 야릇한 정념이 불길처럼 치솟아 오르는 것을 가까스로 녹자치며
2: 아름다운 계집을 길들인다는 건 암펌을 길들이는 것만큼이나 어렵다는 말이 있지. 그래도 암펌은 어렵다고 해도 길들일 수 없는 건 아닌데, 헌데 처녀는 암펌이라기보다 짜장 악기인 거야. 그렇지 않으면 어느 보살의 후신이던가 길들이려다가 오히려 길들여지겠단 말이야. 하긴 전현이 잠자리에 끌어들이는 사내들한테 스스로 자기를 사내의 넋을 거두는 악기라고 그런다면서. 내 그저 저 계집을 그냥, 아니 아슬아, 낚시질이란 끈기가 있어야 하는 게다. 너 오늘 기색이 아주 이상하구나. 무슨 일이 있었느냐?
1: 아니올시다. 사또께서 그럴싸하게 생각하시니까 그렇게 보이겠죠.
2: 너 혹시 영모에 연루되어 도망질했다는 윤승지댁 아들 때문에 속을 썩이는 게 아니냐?
1: 소금찜을 묶었던 밧줄도 짭짤하다는데 아주 무관할 수가 있겠습니까?
2: 하긴 그래. 근데 그 작자가 손금은 제법 길하게 찢어진 게야. 아직도 잡혔다는 말이 없는 걸 보니 아주 든든한 구멍에 들어가 박혔는지도 모르지.
1: 그러게 말이옵니다.
2: 밥상을 치워라.
0: 예.
2: 그리고 매양아.
0: 네?
2: 넌 건너가 있거라.
0: 알겠사옵니다.
2: 대답이 시큰둥한 걸 보면 유나무께 때문에 시시한 꼴은 분명 아닌 거지.
1: 네. 사또께서 제대로 보셨습니다.
2: 그렇다면 무엇 때문이냐? 혹시 지금 관채에 쫓기는 놈이란 놈이 한때 너의 기둥 서방이었다고 했지. 그 때문은 아니겠지. 기생의 기둥 서방이란 몸값만 없으면 부잣집 소개비하듯 날마다 바꿀 수는 있는 것이잖냐. 더구나 너처럼 재색과 지성이 뛰어난 계집에게 화적패의 괴수 노릇이나 하는 불랑무식한 놈이 무슨 상관이겠냐.
1: 저 사또께 신내가 좀 외란된 말씀을 여쭈어봐도 꾸중하시지 않겠습니까?
2: 무슨 일이로구나. 너하고 나 사이에 무슨 그런 싱거운 말지리가 필요하단 말이냐.
1: 황송하옵니다.
2: 어서 말해보아라.
1: 방금 사또께서 말씀하신 화적 그 사람이 관치에 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2: 그럼 내가 그 화적 때문에 이렇게 몸살을 한다는 거냐?
1: 말씀해 주시와요.
2: 광가 손에 잡히면 말이냐?
1: 네.
2: 법으로 보면 배당을 짓는 화적질은 점도적과 달라서 역적모의나 다름없이 중하게 다루도록 되어 있느니라. 화적질이란 어차피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빼앗기 마련인데 역적모의의 살인죄와 재물약취죄를 합쳐봐라. 대경 대법으로 대사를 면치 못할게다.
1: 자수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2: 자수를?
1: 네.
2: 물론 정상에 따라 상관께서 내리시는 판부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살이야 면할 수 있겠지. 호나 산다고 그게 사는 게냐? 어쨌든 이마에 먹물 찍고 귀양 노릇을 면하지 못할 텐데.
1: 상감께서 내리시는 판부의 딸을 잃을지라도 그 판부가 사또께서 올리시는 계사나 장계 많이 좌우되십니까?
2: 그야 그렇지.
1: 저 신내가 자수를 시킬 때니 사또께서 좀 뒤를 보아주십시오.
2: 화적에 대한 옥사는 감사나 유수의 계산은 고사하고 상감 마마가 내리는 판부도 법문이 없는 일은 못하는 법이지. 아예 솔직히 말해줄까? 나라의 법문을 어기고 인정이나 사정에 흔들릴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도 자수는 지켜라. 죽는 것보다는 까무러치는 게 낫다고. 잡혀서 대사를 당하는 것보다는 살아서 먹물 찍고 귀양 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고. 아니, 아니야. 놈이 제 발로 찾아와서 자수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범이 제 발로 함정 안에 기어드는 것이나 다름없는 횡재인데 입공 속죄하여 전화위복을 할 기회가 바로 이때가 아닌가. 근데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겠다니 아니 될 소리지.
1: 말씀 좀 해주시와요.
2: 와, 지금 놈이가 네 집에 숨었느냐?
1: 아니올시다.
2: 그럼
1: 그건 아직 묻지 마십시오. 사또께서 귀순 후 뒤처리만 약속해 주신다면 신내가 꼭 자수를 시키겠습니다.
2: 오, 그래라. 약속하마.
1: 사또께서 진정이시죠?
2: 내가 언제 너한테 거짓 약속을 해본 적이 있느냐?
1: 사또께서 베풀어주신 은혜는 백골이 난망입니다. 그럼 신내는 이만 돌아가겠사옵니다.
3: 희열이 약속을 얻어낸 진이는 들뜬 마음으로 유수 아문을 나서는데
2: 그렇게 좋아하다니. 약속을 지켜준다? 그렇지. 명월이 2년의 뒤를 밟아 그 화적이 자수를 하기 전에 살펴버리면 내가 한 담보와 약속이 저절로 없어지는 게 아닌가. 그래, 그럼 진이한테는 신이 없는 인간으로 보여지지 않지.
3: 진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꼼짝 않고 있던 희연. 급급히 동원으로 다시 나와 수교를 부르고 우수 사또의 비밀령을 받은 수교는 군관청으로 뛰어가 건장한 장교 대여섯을 거느리고 바람처럼 내달린다. 요수 아문을 나온 진이 마음이 급해서 걸음이 허둥지둥하다. 요수 사또의 약속을 받아낸 지금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 바로 연병골을 떠날 때 바래주던 놈이 의미심장한 웃음. 그 웃음이 자꾸 눈앞에 떠오르며 진이를 불안하게 만든다.
1: 왜 그의 웃음이 마치 다시 만나지 못할 사람이 고별이 담긴 쓸쓸한 웃음으로 보였을까? 내가 빨리 서둘러야지. 참, 내 정신 봐라. 흰골에서 일꾼들이 삭전을 가지러 오겠다고 떠났다고 했으니 집에 들렸다 가야겠구나.
4: 아씨, 이제 오시오.
1: 네.
4: 흰골에서 일꾼들의 삭전을 받아가지고 사람을 보냈수다. 어떻게 빨리 줘서 보내지요? 상세하게 적어놨으니 이대로 주면 될 거요.
1: 어디 이리 줘봐요. 정목 상시하게 했군요.
4: 네.
1: 할멈이 데리고 가서 상목으로 값을 치러주세요.
4: 그러지요.
1: 할멈, 나 그이한테 다녀오겠어요.
4: 아씨, 지금 연병골에 가시려고 그러시오?
1: 네.
4: 아우, 가도 소용없수다. 벌써 날아갔어요.
1: 날아가다니, 누가? 어떡해요?
4: 한낮때 화적패들이 상제 차림으로 연병골에 우르르 몰려들더니 그 사람을 시신처럼 관에 넣어가지고 바람처럼 내뺍디다. 검정 강아지로 도야지를 만든다더니 이거원. 아마 용빼는 재주라도 있길래 그런 도깨비 노름을 벌렸겠지요. 무슨 다른 소문이 없는 걸 보면 성 안에서 무사히 빠져나간 모양인데 그 빠져나가기만 했으면 지금쯤은 산채에 돌아가서 술들을 처마시고 신이 나서 엉덩춤을 추고 있을게요.
1: 네?
4: 내가서 상목을 내주고 오지요.
1: 아니, 이럴 수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돌아올 때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자리를 뜨지 말고 기다리라고 그토록 신신당부했는데. 그래, 내가 이런 배신을 당하려고 한나절을 기다려 류수를 만났고 만나서 비굴한 청을 들이며 간을 졸이고 애를 끓였단 말이야. 참혹한 운명을 기다리는 가련한 화적패 주제에. 아니야, 이제 와서 내가 자신을 속여서 뭐래. 내가 그 일을 귀순시키려고 모진 애를 쓰는 건 그 이만을 위해서가 아니지. 내가 그 일을 사랑하기 때문이지.
4: 아씨! 아씨! 아이고, 언니 내 정신 봐라. 예수다. 이래 쫓기다 보니까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구려. 너미가 아씨한테 드리라고 이 편지를 줍디다.
1: 편지를 남겼어요? 그러니까 그이는 떠나는 순간까지 나를 잊지 않고 있었군요.
4: 아씨도 그 사람이 아씨를 어떻게 잊는다고. 죽으면 몰라라 하겠는지. 아니지, 죽어도 못 잊을 거요.

0: 전지를 다 읽고 난 진이 얼굴엔 웃음이 피어오른다. 노미를 자수시키는 일이 뜻대로 되지 못했지만 노미와 자신이 서로 사랑한다는 사실에 그보다도 이승에서는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으리라던 자신이 지금 미칠 듯이 한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에 내심 놀람과 기쁨을 금하지 못한다.
1: 아이고, 고운 얼굴에 천한 옷을 입으니 손녀가 따로 없군. 저 아씨, 아씨, 어서 나와 보시오. 나와서 이거 천한 옷을 입은 이금이를 좀 봐주시오. 아이고, 정말 예쁘구나 우리 금이가.
0: 드디어 잔칫날이 찾아온다. 괴동이와 이금이한테 양반이 호사를 시켜보고 싶은 욕심에 장놈은 혼인 때 사모관대를 못한다는 나라법도 어긴 채 괴동이에게 번듯한 사모관대 차림을 시켜 내세운지 마음이 잠옷 흐뭇하다.
2: 그래도 할머니 먼저 받으셔야죠. 고집부리지 마시고 어서 앉으세요.
1: 아이고, 아이고, 그럼 내가 먼저 받는다. 이금아, 어디 가서 살든 우리 아씨의 은공을 잊지 말아라.
3: 자, 이거는 명월이 차례요. 어서 앉으시오.

0: 두 사람 꼭 잘 살아야 한다.
1: 아씨, 아씨,
0: 아직 애라니까. 울음 그쳐. 고운 얼굴에 얼룩이 지겠다. 어서 또 붙이라니까.
2: 왁짝 떠드는 가운데서도 술 음식이 넉넉하니 많이들 드시오 하는 지니와 할멈이 손님 대접하는 소리가 가끔씩 들려.
3: 우리 아씨가 많이 준비했어요.
2: 얼마간 시간이 흐르자 술기운이 오른 마당판인 손님들이 좋다 얼씨구 하며 춤에 열을 올린다.
0: 아이고, 아무튼 이금이가 복이 터졌어.
4: 그러게 말이에요.
0: 얼굴이 고와서 운이 좋은가? 우리는 생전 듣지도 보지도 못하던 아 사치한 방안생한 들어갖고 아 시집 가는 걸 보며.
4: 아니 인물이 뭐 밥 먹여주고 옷 입혀준다오. 아니 다 명머리 같은 주인을 잘 만나서이지. 아 솔직히 다른 주인을 섬겨서 봐. 기생빵 부엌대기에 불과한 계집에게 어디 이런 희한한 부하가 결혼 지참금으로 차례지기나 하겠냐고.
0: 아이고, 아 그거야 다 지가 타고난 팔자지요.
4: 그게 말이에요.
0: 아니 다른 사람 같으면 아무리 좋은 주인이라도 아 이 정도까지는 어림도 없는 거지요. 아이고, 이것 봐요, 이것 봐요. 금붙이처럼 눈부시게 반짝거리는 안성맞춤한 너그릇들이 손톱만한 애기 술단으로부터 물행빙이만한 양푼에 이르기까지 입 빠진 게 하나도 없는 가뜩한 일생이잖아요.
4: 이게 말이에요.
0: 아이고, 정말 이금이가 부럽군요, 부러워요.
4: 아유, 아무리 친동생이라도 이렇게까지는 못할 거예요.
0: 그렇다고.
4: 이번 잔치를 봐도 명물인 정말 보통 사람들과 아, 뭐가 달라도 다르다니까.
0: 그러니 명물이 정말 대단하지.
4: 정말 명물이 같아.

지금까지 출연의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예술단 성우들이었고 음악 김일광, 효과 허문호, 제작의 손기옥이었습니다. 33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연속 방송극 황진희 소설 황석중 각색 조혜명 기획 정호원 연출 조춘복 해설 정광 황진희의 고후장 34번째 시간입니다.

0: 바로 이 시간 외동이는 배들보에 개처럼 매달리워 신랑을 달아먹는 시달림을 받고 있다. 젊은이들은 외동이가 도중에서 1등 가는 예쁜 색시를 훔쳤다는 죄목으로 무턱대고 방망이질을 해대고 신랑 대신 그 죄를 씻느라고 애꿎은 할멈이 땀을 뺄뺄 흘리며 부지런히 술방구리와 음식을 날라온다. 무지막지한 방망이 짐질에 사지 뼈마디가 모두 물났는 것 같이 쑤시고 욱신거리지만 드디어 이금이가 자기 차지가 되었다는 기쁨에 자꾸 얼굴에 웃음이 피어오르는 괴동. 그가 소피 보고 오겠다는 핑계로 간신히 빠져나와 굴뚝 모퉁이를 돌아서고 있을 때 갑자기 한 남모를 사내가 나타난.
1: 이복의 신랑 나 좀 보시. 임자가 괴동이지?
2: 왜 그러?
1: 신랑 노릇하느라고 고생일세 그려.
2: 도대체 당신 누구요?
1: 나 산에서 왔네.
2: 산? 산은 무슨 산?
1: 자넨 날 모를걸지. 산채 밖에서 일 보는 사람이니까.
2: 산채라니? 산채란 건 또 무슨 왕창 같은 소리요? 그럼 이 사람도 놈이 삼촌네 사람인가? 근데 그동안 산채를 제 집 드나들 듯 하면서도 이 털벌을 본 일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나 지금 그따위 알쏭달쏭한 소리 들을 경황이 없어. 오줌통이 당장 터져나갈 판이오.
0: 괴동이가 변소에 들어서는 걸 견눈질을 해보는 털보. 그냥 그 자리에 서서 기다리다가 볼일을 다 보고 돌아서는 괴동이를 막아서며 손으로 발굽을 잡는다.
2: 아이, 이거 왜 이러? 쇠집게같이 아프기도 하네.
1: 자네가 알만한 산채 사람이 지금 옆집 행랑방에서 기다리네. 급한 일인데 여긴 이목이 번잡해서 들어오기 싫다는걸. 신랑 노릇이 아무리 좋아도 사내가 일이 있으면 못쓰지. 잠깐 나가서 만나고 들어온다고 해서 그동안 색시가 어디로 달아나겠나?
2: 이 털보 좀 수산적이긴 해도 정말 산채에서 온 사람이 확실하다면 산채 소식 궁금해서 답답하는 차라 이 심을 털어버릴 수 있을 텐데. 어디 한번 따라가 본다고 무슨 낭패 없겠지. 가보고 보자. 젠장.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더니 산채란 건 뭐고 내가 안다는 사람은 또 누구야? 공연이 사람을 잘못 알고 헷갈려서 이러는 거 아니오? 그나저나 내 이름을 대고 찾는다니 나가봅시다.
0: 옆집 대문 문턱을 넘어서는 괴동이. 그가 미처 상황 파악을 하기도 전에 덜보와 비슷한 차림이 사내들이 다짜고짜 그에게 덮쳐들어 입에다 자갈을 물리고 잽싸게 대기에 있던 장독교에 밀어넣는다. 그리고 다시 대문을 빠져나와 골목 밖으로 내쳐 내달린다. 동료 기생들을 한결 조용한 자기 방에서 대접하고 날이 어두워지자 그들을 대문 밖까지 바래다 주고 자기 방으로 돌아온 집. 그가 방금 지친 몸을 방바닥에 붙이는데.
3: 아씨! 아씨! 아유, 큰일 났어요.
4: 무슨 일이에요, 할머?
3: 신랑이 없어졌어요.
4: 뭐라고요?
3: 아유, 괴똥이가 없어졌다고요.
4: 괴똥이가 없어지다니요. 아유. 괴똥이가 없어졌어요?
3: 예.
4: 언제요?
3: 아, 낸드라오. 아, 그 녀석이 그 한무리 젊은 놈들 손에서 시달림을 받다가 빠져나간 게 지금까지 보이질 않았어요. 그 누구도 본 사람이 없대요. 그 어디 있겠지 하고 집안 것들을 다 몰아서 온 집안을 샅샅이 뒤졌는데 정적이 없구려.
4: 할머, 이금이는 어디 있어요?
3: 벌써 신방에 들였지요. 그 내편네들 몇이 함께 앉아있어요. 아이, 날이 어두웠는데 첫날 밤을 치를 신랑이 없어졌으니 이거 큰일 아니오?
4: 할멈, 아직 이금이한테 다른 말 마세요.
3: 어이구, 말씀 마소. 아이, 혼자 판판에 신랑이 없어진 걸 누구도 몰랐는데 아, 걔가 무슨 불길한 기미를 느꼈는지 날 불러서 그 괴똥이한테 다른 일이 없는가 알아봐달라고 그럽디다. 아, 그렇게 척기 빠른 애인데 아무 말 안 한다고 제서방 없어진 걸 짐작 못하겠소? 마소사, 이젠 걔가 울고 짜고 상심하는 꼴을 눈뜨고 어떻게 보노? 아유, 이걸 어떡해.
4: 할멈, 좀 조용하세요. 잠깐 일이 있어서 밖으로 나갔겠죠. 그 사람이 말없이 사라졌다 나타난 게 어디 한두 번인가요? 아, 혹시 친구들이 술을 과하게 먹여서 집안 어느 구석에 골아 떨어졌는지도 모르고요. 나가서 다시 한번 집안을 뒤져보자요.
0: 이런 말로 울상이 된 할멈을 위로하며 앞장서서 방을 나서는 진이는 할멈보다도 괴동이가 집에 없으리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다. 다만 좀처럼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 뿐이다.

0: 뜬 궤동이를 찍는데.
1: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증거가 없는 추측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
2: 그만한 증거나 뭐 별게겠습니까? 요즘 묘원디 벗어 떳떳하는 영모 사건도 그저 그런 대로 잡아다가 신발고 개낡은 모습을 겨드랑이에 끼워서 승복을 받아가지고 굴뚝에 불때기로 증거를 차후에 만들어낸 겁니다. 그까지 기생방 매직구놈 하나 어쩌지 못하겠습니까? 수틀리면 억지 승복을 받아서 화석 땅으로 몰아버리면 그뿐이지요.
1: 자네 그놈을 부르는 명머리를 얕보다가는 큰 코 다치네. 그 계집이 지금 세간에 짝이 없는 1등 명기로 삼정승 육판서는 말 말고 여성이 대감댁 사랑방까지 설렁줄을 메고 사는 계집이야. 그러니 조심해야 하느니라.
2: 그 계집이 아무리 든든하 뒷심이 있는 계집이라고 해도 꾀똥이놈의 입에서 자기가 화석당이란 걸 자백만 시킨다면야 무슨 뒷다리 있소이까?
1: 그야 그렇지.
2: 자, 사또께서 소인을 믿으시고 사흘만 말미를 주십시오. 그동안 소인이 그놈을 섬시있게 주물러서 자기가 화석당이라는 진술을 하게 만들겠습니다.
1: 사흘이란 말이지? 사흘이다. 그럼 이렇게 하세. 어쨌든 나로서는 법문에 없는 그런 일을 내놓고 허락할 수는 없는 게니까. 나는 모르는 일로 치고 자네 결심한 대로 한번 일을 벌려보게. 마침 금신사에서 장헌태우 마누라님의 초상 그림이 낮았다는 고목이 올라왔으니 난 내일 새벽 금진사로 떠나갔다가 사날 뒤 돌아올 작정이야. 알겠나?
2: 네, 내일 잡아다가 당장 손을 쓰겠습니다.
1: 자넨 포청에서 일한 지가 몇 해째인가?
2: 한 20여 년은 되었소이다.
1: 20여 년이다? 그렇게 우직스러워 가지고 포충에서 20여 년이나 견뎠으면 참 용하군. 내 말 듣게. 민심이 천심이야. 모래구멍으로 동뚝이 무너진다네. 아무리 화적당을 잡는 일이라도 잔치날 달려들어 신랑한테 오라를 주면 사람들이 자네를 곱게 보겠나? 일이 급하니 나를 미룰 수는 없는 게고 딴말 말고 꾀를 써서 몰래 덮쳐오게.
2: 네.
1: 사흘 동안은 그 집에서 없어진 신랑을 찾느라고 엉벙덤벙하는 사이에 지나갈 게고 그것들이 포청에서 덮쳐간 줄 안다오면 우리가 증거를 쥐고 있을 테니 명월이 내니 서울에 설렁줄을 당겨야 죽은 나이 눈까보기란 말일세. 안 그런가?
2: 네. 알아하겠소이다.
0: 지옥과 같은 군관청에 와서 잔치날부터 근 보름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살았다가 다시 죽는 끔찍스런 고통을 되풀이하고 있는 괴동이. 죽었다 다시 살아날 때마다 가물가물하는 희미한 의식 속에 자신의 산 몸이 지옥에 와서 고초를 겪는지 아니면 죽은 몸이 포교들한테 잡혀 악행을 당하는지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데.
3: 이놈, 그래도 내가 화적당이 아니냐? 이놈 불 때까지 사정 보지 말고 쳐라!
4: 어서 날 죽여주시오. 날 죽여주시오.
1: 또 정신을 잃었네.
2: 그놈 정말 기독한 놈이로구나. 그러다가 감에 전화 걸어. 정신을 든다.

0: 한번 돌려보자. 이럴 줄 알았다면 사또 앞에서 살내의 자백을 받아낸다는 장담을 하지는 말았을까.
1: 그러게 말입니다. 그렇다고 승복을 받지 못한 채 죄를 뒤집어 세울 수도 없고 이젠 무죄로 놓아줘야 하는 게 아닙니까?
0: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랬다간 우리가 금병월이가 하는 인연의 설렁줄에 걸려 반다줄에 걸리라고? 그가 절대 안 되는 소리야.
1: 그렇잖아도 서울로 통하는 임진나루를 지키도록 했다니 명월이의 편지를 가진 거짓 매줄꾼 녀석이 둘이나 걸렸다군요.
0: 아, 이거 참다. 이렇게 밀다 보면 조만간에 소식이 서울에 가닿기 마련이고 그때까지 저놈의 승복을 받아내지 못한다면 당근 불덩이가 머리에 떨어질 텐데.
1: 좀 전에 사또께서 사령놈을 시켜 부상님을 부르시던데요.
0: 어? 아이 참, 적재비도 낯짝이 있다는데 빈손으로 어떻게 사또를 만날고.
2: 생각지 못하니까
3: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발.
1: 임신나루에 기차를 나갔다가 수상쪘길래 잡아왔소이다.
0: 예, 그리고 너라 너 이놈 어디 사는 누구냐?
4: 그놈 벙어리 흉내를 내는 걸 보니 아주 흉물이구나. 제대로 불 때까지 어둡게 죽여라!
3: 아이고 제발 그만 치시오. 제발.
0: 어디 사는 누구냐?
3: 울 려먹골에 사는 윤승지 올시다.
0: 윤승지라. 이번 영모 사건에 도망치란 윤나무계란 놈의 영모 파기를 가져오너라.
4: 예.
0: 이리 가까이 가져와봐. 이게 웬 떡이냐? 그야말로 개천치다. 급을 주었구나. 너희들은 그놈을 간에 데려다가 큰 칼 씌우고 창고까지 채워서 잘 모셔라. 그놈의 솜털 하나만 빠져도 네 놈들이 변을 당할 테니 그리 알아라.
4: 네.
5: 얼마 후 동헌방에 앉아서 서리청의 문부를 조사하던 희열이 포도부장을 맞는다.
0: 괴통이란 놈이 그렇게 지독스러운 놈인 줄 정말 몰랐습니다. 좀 더 좋게 보면 어떨지.
6: 그럴 것도 없네. 그놈을 내일 문초 때 형트루에서 아예 물꼬를 내버리고 말게.
0: 물꼬를 내라면 때려 죽이란 말씀입니까?
6: 그래.
0: 그야 어떻게.
6: 그놈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올가미의 대가리를 두려 밀어야 하니 별 수 없지 않은가. 그저 눈치를 막대는 일찌감치 멀리 치워버리는 게 상수고 흔들리는 이빨은 뽑아버리는 게 상수네.
0: 그야 그렇지요. 하지만 그래도 이건
6: 내 말 듣게. 문초 중에 형트루에서 물고가 나는 놈이야 오죽마는가. 죽은 놈이래야 우릴 걸고 둘 수 없을 게고 물론 문서에다가 그놈을 잡아들인 고설장을 적당히 꾸며서 붙여놓게나. 그렇게 해놓으면 명월이년이 여성이 대감이 아니라 염라국의 재판관을 모셔온들 배울 수 있으려고.
0: 네, 풍부대로 하겠습니다.
6: 됐네. 이제 나가보게.
0: 서인이 사도께 변변치 않은 선물을 하나 마련했습니다.
6: 선물?
0: 네. 사도께서는 전날 서울에서 일어난 영모 사건의 주인 윤승지란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6: 관보에서 읽었지.
0: 그놈이 오늘 임진나루를 기찰하던 우리 애들 손에 걸려들었습니다.
6: 그래? 까마귀는

0: 살자 배 떨어지는 묘한 일이군. 어쩌자고 명오리와 운명적으로 연결되었던 사람들이 전부 성도로 모여들었고.
1: 네?
0: 아니다. 그래, 그놈을 어떻게 했나?
1: 입식 안에 넣고 잘 감시하라고 했습니다.
0: 잘했다.
1: 서인이 그놈을 사독에 바치겠사오니 이제 그 똥이놈 일이 깨끗하게 마무리된 다음 함께 장객에 올려주십시오. 한 배를 올랐으면 환난을 함께 치르고 공도 함께 나누야지요. 자, 그럼 서인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0: 고연 놈 같으니라고 어디 주제 넘게 나하고 공을 나누겠다고? 어쨌든 대역부도에 영모죄인이 손안이 들었다. 실로 하늘이 날 돕는군.

0: 지금까지 출연의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예술단 성우들이었고 음악 김일광, 효과 허문호, 제작의 손기옥이었습니다. 34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1: 노래 이어집니다.

0: 흥룡강 조선어 방송.
1: 흥룡강 조선어 방송.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중국 하이빈에서 보내드리는 흥룡강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뉴스입니다. 올 들어 우리 성의 대외무역은 지속적인 호조를 보이며 화물무역 수출입 총액이 역대 동기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는 제도 혁신과 과학기술 역량 강화가 함께 힘을 모은 결과로 국경 간 무역의 난관을 극복해 통관 효율성, 무역 편의성 및 기업의 체감 만족도가 크게 향상됐습니다. 흑룡강 대교는 신고 즉시 검사, 즉시 통관을 실현해 신선한 농산물의 신속한 수출을 보장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관리한 수출입 화물량은 약 300만 톤에 달합니다. 동강철도 통상군은 철도 쾌속 통관 조치를 추가 적용해 중국 유럽 전기 화물 열차에 일주일 24시간 연속 통관을 실현했으며 컨테이너 전체 열차의 통관 처리 시간은 기존 1, 2일에서 2시간 이내로 단축됐습니다. 손극세관은 명숙의 특성에 맞춰 기업별 맞춤형 정책 메커니즘을 구축해 수출입 화물 운송량이 전년 동기 대비 60% 이상 증가했습니다. 흑화세관의 상호무역종합서비스 플랫폼은 전과정 온라인 처리를 실현해 단일 서류 업무를 90초 만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올 1월부터 7월까지 전성의 상호무역 거래액은 24.7% 증가했고 가공화물가치 비중은 약 50% 상승했습니다. 또한 목단강 모스크바 컨테이너 전용 열차가 첫 운행을 시작해 새로운 핵심 물류 통로가 됐습니다. 요하세관은 전국 유일의 흰 해바라기 씨 수출 배치 검사 시범 기관으로서 최초 전 항목 검사 후속 서류 검증 방식을 시행해 작업 기간을 7일에서 10일 단축하고 통

관 효율을 75% 향상시켰습니다. 올 1월부터 7월까지 전성의 국경 수행 무역은 185억 1천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3% 증가했고 국경 간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무역액은 97억 9천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했습니다. 또한 4개의 국가급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의 무역액이 전년 동기 대비 15.2% 증가하며 강력한 성장 동력을 보여줬습니다. 우리성이 종합입체교통망 건설이 전면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요즘 항공관제센터, 터미널 등 기반시설이 순서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항공네트워크 건설이 여러 지점에서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건설 중인 학강공항, 수하공항이 완공되면 우리성 중부지역의 항공운송 공백을 메우게 됩니다. 동북지역 최초의 이중활주로 운송공항인 할빈태평국제공항은 2기 확장공사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지치할 감옥사시공항도 확장공사 중입니다. 현재 성 전체의 공용공항 수는 91개에 달해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성의 고속도로 건설은 집중적인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학강 이춘 고속도로는 북부를 가로지르는 대통로를 개통하고 천려 방정 고속도로는 중동부 고속도로 네트워크 연결을 추진하며 할빈 도시권 순환선은 주변 도시들을 연결합니다. 이 프로젝트들은 10월에 집중적으로 준공돼 개통될 예정입니다. 우리성의 전체 고속도로 총길이는 5,700km에 달해 동북 삼성에서 1위를 차지할 전망입니다. 부유 자그다치 철도는 전체 길이가 거의 430km에 달합니다. 개조가 완료되면 자그다치 할빈 최고속 운행시간이 3시간 이상 단축될 예정입니다. 현재 성 전체 고속철도 길이는 1600km를 돌파했으며 10개 지급시에서 고속철도 통행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중로 상호 무비자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 성의 국경 간 소비가 활성화되고 인적 왕래가 갈수록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상호 무비자 정책 시행 1년간 러시아 국적 입국 여행자는 약 61만 7천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6.9% 증가했습니다. 국경 간 소비 증가 수요에 맞춰 흥룡강성 시장감독부처는 소비 분쟁 다원화 해결 시범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흥룡강성 사법청과 함께 소비 분쟁 해결 추진, 믿을 수 있는 소비 환경 공동 구축 제안서를 발표했으며 소비 분쟁 원스톱 해결센터 25곳을 건립했습니다. 할빈 흑화 등재 1, 2, 3, 1호 핫라인에 러시아어 서비스 좌석을 추가해 러시아 국적 소비자의 불만 신고 및 상담 11건을 신속히 처리했고 전성 1, 2, 3, 1호 불만 해결 성공률은 82%로 전국 평균 수준보다 30%포인트 높습니다. 할빈 흑화 수분화 새 도시의 시장감독 부처는 중로 국경 관광 고품질 발전 전략 협력 기본 협의를 체결하고 주요 관광지, 상업가 등 소비 밀집 지역에 원스톱 소비자 권익 보호 서비스 스테이션 228곳을 설치했습니다. 할빈극지공원이 올 국경절 연휴를 맞아 특별 테마 행사와 한정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겨울에만 만나볼 수 있었던 대표 인기 콘텐츠를 가을에 미리 운영하고 다채로운 국경절 특별 프로그램과 경관 연출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극지 체험을 제공했습니다. 공원의 대표 IP인 개구쟁이 펭귄 퍼레이드는 기존 겨울 시즌 한정 프로그램이었으나 이번 국경절 연휴 기간 특별 운영됐습니다. 더불어 신규 몰입형 겨울 경관 전시가 공식 오픈됐습니다. 해당 전시는 눈 내리는 북방 마을 풍경을 재현한 겨울 테마 거리를 조성해 관광객들이 가을철에도 할빈 특유의 빙설 분위기를 미리 체험할 수 있게 했습니다. 국경절 기간 다채로운 한정 특별 공연도 펼쳐졌습니다. 대표 인기 프로그램인 백골의 쇼 바다의 심장은 국경절 특별판으로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세계 최초 3D 홀로그램 돌고래 쇼는 국경절 전용 창작 무대를 추가 편성했으며 신규 프로그램 국경절 워터댄스 쇼에서는 국내외 전문 공연 예술가들이 수중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이 밖에도 국경절 특별 빙하 퍼레이드, 애국가요 공연, 바이올린 연주 등 다채로운 문화 공연이 마련돼 풍성한 축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이번 추석과 국경절 연휴에는 더 길게, 더 멀리, 더 다양하게 즐기는 여행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시트립에 따르면 관광객 10명 중 1명은 추석과 국경절 연휴를 합쳐 긴 휴가를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메이투안에 따르면 추석 국경절 연휴 기간 항공권 예약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비행거리 2,000km 이상 장거리 노선의 항공권 예약량은 76% 급증해 전체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2개 이상 도시의 항공권을 함께 예약한 고객은 무려 70% 늘었으며 항공과 고속철도로 여러 도시를 여행하는 이용자도 14% 증가했습니다. 여러 여행사의 예약 데이터를 종합해보면 긴 연휴 동안 경험 자체에 몰두하며 느긋하게 여행 자체를 즐기려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여행 플랫폼 투뉴 관계자는 전통문화 여행, 휴양 관광 여행, 테마파크 여행 등 상품이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다며 현지 음식 맛보기, 무형문화유산 공예품 만들기, 특색 공연 관람 등 현지 체험을 통해 한 곳에서 도시 전체로 시야를 넓혀 그 도시의 문화적 깊이를 느끼려는 관광객이 갈수록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유여행과 노 쇼핑 투어, 소규모 단체 여행 등의 수요 비중이 계속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현국화였습니다. 동북망 조선호 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진심 어린 한마디 한마디가 따뜻하고 밝은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영웅의 아들딸 극본 남철 연출 김훈이 49번째 시간입니다. 어느덧 한 주일이 지나갔다. 그동안 곽상의 몸은 하루하루 회복되었으나 교대왕은 하루하루가 견디기 힘든 나날이었다. 적후에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식성이 좋은 자기가 쌀을 많이 축내다 보니 어머니가 고생하는 것이 많이 걱정되었다. 그들이 식사할 때 어머니는 늘 한쪽에서 지켜보았다. 어느 날 교대왕이 문쯤으로 살펴보니 어머니는 아랫방에서 풀잎들을 자시고 있었다. 교대왕은 울컥 울음이 솟구쳤다.
1: 아니, 꺽다리, 왜 그러나?
2: 어머니가 글쎄...
1: 아, 그렇게 허느끼지 말고 천천히 말하게. 어머니가 왜?
2: 어머니가 산나물을 자시고 있어.
1: 어? 그럼 우리 때문에?
2: 우리 둘에게 떼식을 공급하자니 혼자 살고 계시는 어머니 고생이 여간하겠소? 그리고 나는 식성도 좋으니 어머니가 더 고생이지.
1: 그럼 하루빨리 떠나자고.
2: 떠나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1: 동문 금방 어머니가 우리에게 떼식을 끓여주면서 고생이 막심하다고 해놓고서는 왜 그러?
2: 내 말은 그게 아니요.
1: 그럼 무슨 뜻이요?
2: 련장 동무는 머리와 다리의 상처가 아직 낫지도 않았는데 그런 몸으로 어떻게 저게 봉쇄선을 뚫고 나간단 말이요?
1: 별일 없어. 요즘은 밥도 제대로 먹으니 기운이 좀 나는 것 같소. 머리도 그렇게까지는 아프지 않소. 그런데 이놈의 다리가 좀 말재요. 내일부터 날 좀 부축해줘. 걷는 연습을 좀 하게 말이오.
2: 그래도 몸이 제대로 죽어선 다음에 걷는 연습을 해야. 그러다가 상처가 도시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리오.
0: 이때 바깥에서 살인문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교대왕이 문 창구멍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조막 수염을 기르고 밀짚 모자를 쓴 수상한 놈이 살인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서고 있었다. 어머니는 인차 밖으로 달려나가면서 그 놈을 막아섰다.
3: 무슨 일이세요?
4: 그 우리 집 감장 고양이가 담장을 넘어오지 않았는가?
3: 그렇게 먼 곳에서 한 번도 오지 않던 고양이가 여기까지 올 수 있나요?
4: 그놈이 이쪽으로 달려오는 걸 보고서 쫓아왔는데.
3: 내가 그냥 집안에 있었는데 고양이의 자취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4: 그놈은 몸매가 가벼워서 자취 소리가 나지 않아. 분명히 이쪽으로 왔는데.
3: 오지 않았다니까. 다른 데 가서 찾아봐요.
4: 그 이상한데.
3: 되돌아봐도 없어요. 빨리 저기 개울가에 가서 찾아봐요. 그 놈이 물고기 잡으러 갔을 수도 있잖아요.
0: 그자는 마을의 지수였다. 고양이를 찾던 지수가 돌아가자 어머니와 곽상내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1: 어머니, 우린 떠나야겠습니다.
3: 뭐? 아니 지금 뭐라고 했나?
1: 우린 북쪽으로 가야겠습니다.
3: 안 돼. 그건 절대 안 되네.
1: 우린 지금 여기서 어머니에게 근심 걱정을 끼쳐드리고 어머니의 신변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3: 내가 있는 한 자네들은 별일 없을 거네. 내게 방법이 있네.
0: 이날 어머니는 여느 때보다 더 일찍 밥을 지어 곽상에게 먹였다. 그리고 교대왕 덜어는 놋발이 두 개에다 무득하게 밥을 담아주고 다 먹으라고 했다.
2: 어머니, 전 이렇게 많이 먹지 못합니다.
3: 먹지 못하긴 자네 체격에는 이것도 모자라겠는데.
2: 아닙니다. 정말 먹지 못하겠습니다.
3: 내가 자네 식성을 모르려고.
2: 그래도 안 먹겠습니다. 이건 너무 많습니다.
3: 그럼 할 수 없지. 내가 너 숟가락으로 먹여줘야지 뭐.
2: 그러지 마십시오.
3: 안 그러려면 자네 절로 얼른 먹게.
2: 참.
3: 오늘은 많이 먹게. 할 일이 많으니까.
2: 네? 할 일이라니요?
3: 다 먹고 나서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되네.
0: 결국 교대왕은 노빨이 두 개에다 담은 밥을 다 먹지 않을 수 없었다. 식사가 끝나자 어머니는 바오레기를 찾아서 이부사리를 묶었다. 날이 어두웠다.
3: 자, 이젠 때가 되었네.
2: 제가 뭘 하면 됩니까?
3: 자넨 지금 광련장을 업고 이 종을 주고 날 따라오게.
2: 알았습니다.
0: 말을 마친 어머니는 이불짐을 머리에 이고 앞서서 뒷산비탈로 올라갔다. 꼬불꼬불한 차들앞길에는 풀이 무성했는데 풀이 어찌나 무성한지 길바닥이 보이지 않았다. 교대왕은 어머니를 바싹 따라 산허리를 지나 그윽한 골짜기로 들어갔다. 12월이쯤 가니 희미한 달빛에 높은 벼랑이 바라보였다. 천천히 바라보니 벼랑가에 자연 동굴이 있었다. 굴은 반길쯤 높아 보였다. 어머니는 짐을 내려놓았다.
3: 자, 이제 됐네. 저 얼른 여기다 저 광련장을 내려놓게.
2: 네.
3: 그리고 저 굴 속으로 끼어들어가게.
1: 여긴 아주 안전해 보입니다.
3: 그래, 여긴 사람들이 거의 오지 않는 곳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모르네.
2: 고양이 꽤 높군요.
3: 여기 노력바위에다 쑥을 깔고 그 위에 이부자리를 펴면 아주 편안할 거네.
1: 정말 더 이를 데 없는 피신처입니다.
3: 이젠 별일 없으니 푹 자게. 난 빨리 돌아가야겠네.
1: 어머니, 밤길인데 조심해 가십시오.
3: 내 걱정은 말게. 난 눈을 감고서라도 집까지 갈 수 있네.
2: 어머니, 그럼 편히 다녀가십시오.
3: 그래, 그래.
0: 이튿날, 날 밝기 전에 어머니는 밥을 해가지고 왔다. 밥과 김치는 하루 분량이나 되게 넉넉했다. 어머니가 지고 온 짐에는 질그릇이며 주전자 등 여러 가지 생활용품들이 들어있었다. 어머니는 날 밝기 전에 돌아가야 하므로 얼마 지체하지 않고 인차 돌아갔다.
1: 이거 이래선 안 되겠네. 이렇게 일찍 밥을 해가지고 오자면 밤중에 일어나야 할 게 아닌가. 밥을 지어가지고선 또 어둠 속을 더듬으며 여기까지 오자면 얼마나 수고스럽겠는가. 친어머님들 이보다 더 하겠는가. 내시가 많은 어머니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여러 날 이렇게 계속하다가 탈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하겠나.
2: 우리가 먹는 하루치 밥과 반찬만 해도 열몇 끈은 잘 되겠는데 어머니가 그 무거운 걸 이고 밤길에 오고 가자니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지.
1: 어쨌든 하루라도 줄이는 게 방법이네. 이번 꺽다리
2: 무슨 방법이 있어?
1: 오늘은 날 좀 부축해줘. 걷는 연습을 해보게 말이오.
2: 련장도 뭐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아직은 안 돼요.
1: 안 되긴 왜 안 된다고 그래? 이렇게 졸창 누워있으면 쇠덩이라도 녹이 쓸겠네.
2: 그러지 말고 먼저 세수나.
1: 그래, 세수하고 정신을 차려야지.

0: 자, 세수하니 정신이 번쩍 드는구만. 나 좀 부축해주게.
1: 안 된다는데도.
0: 해보지도 않고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알아? 자, 빨리.
2: 축을 받고 겨우 일어선 곽상은 외발로 땅을 디뎠다.
1: 여장도 뭐 되지도 않는 걸 그렇게 억지로 쓰면 어떡해요? 힘줄로가 뼈가 상하면 백날을 치료해야 한다는 말을 못 들었소?
0: 하지만 오늘은 일어선 것만 해도 성적이지. 내일 다시 해보자고.

0: 동굴에 옮겨온 지 사흘째 되는 날 뜻밖의 일이 생겼다. 아침에 어머니가 오지 않았다. 일이 좀 있겠거니 했는데 점심때가 되어서도 오지 않았다. 교대왕이 여러 번 동굴 밖에 나가보았으나 어머니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1: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까?

0: 알았어. 나도 진짜 가보고 싶었어.
1: 바로 이때.
2: 가만. 발걸음 소리요.
0: 어서. 어머니.
1: 나 왔네.
2: 어머니. 그렇잖아도 지금 막 나가보려던 참입니다.
0: 자, 짐을 받을게요.
1: 자네들이 배가 고파겠구만.
2: 아니요. 어머니,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0: 그래요. 왜 머리에 붕대를 감았습니까?
1: 별일 없었으니 걱정 말고 어서들 밥이나 들게.
0: 아닙니다. 어머니가 무슨 일로 상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밥이 먹구멍으로 넘어가겠습니까?
2: 그래요. 어머니가 말하지 않으면 우린 밥을 먹지 않겠습니다.
1: 내가 말할 테니까 얼른 밥부터 먹게.
2: 어서 말하십시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 어제 저녁에 취한 대 놈들이 갑자기 집에 뛰어들어 아들이 오지 않았는가고 집을 수색하겠다는 거였네.
2: 그래서요?
1: 놈들은 아무것도 수색해내지 못하자 날 두들겨 패고 물건들을 빼앗고 돌아갔네. 그쯤하고 별일 없었으니 자네들 걱정 말게.
2: 어머니, 이젠 상처도 거의 나았으니 우린 떠나야겠습니다.
1: 뭐? 떠나겠다고?
3: 곽상의 입에서 가겠다는 말이 나오자 어머니는 성을 내더니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움쭉 일어서더니 눈물을 훔치면서 굴 밖으로 나갔다.
2: 아니, 어머니!
0: 어머니!
2: 어머니! 꼭다리, 얼른 가서 어머니를 모셔오라고.
0: 어머니! 어머니, 돌아오십시오!
3: 하지만 어머니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비탈을 내려갔다.
2: 내가 또 주관주의를 범했군.
3: 이튿날 교대왕은 날이 밝기 전부터 굴 밖에 있는 소나무 밑에 서서 동정을 살피면서 굴문을 지켰다. 어제 저녁에 어머니가 성내고 돌아가자 교대왕은 마음이 몹시 불안해졌다. 그래서 그는 오늘 아침에 어머니가 오면 사정을 잘 얘기해 드리자고 마음먹었다. 하지만 날이 훤히 밝았으나 어머니는 오지 않았다. 아침 해가 많이 떠올랐으나 산골짜기는 아직도 어둑시그레했다. 바로 그때 오솔길에 두 사람이 나타났다.
0: 어? 저건 분명 두 사람 같은데 누굴까? 아, 이거 골짜기가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는데.
3: 두 사람은 동굴 쪽으로 왔다. 가까이 온 것을 보고서야 어머니를 알아볼 수 있었다. 어머니는 질그릇을 이고 왔다. 어머니 뒤에는 젊은 여인이 따라오고 있었다.
0: 여자 농부, 어머니가 왔어.
2: 어머니가?
0: 왔어, 어머니가 왔어. 어머니가 어떤 여성 농부와 같이 왔어.
2: 아, 그럼 틀림없이 좋은 소식이 있을 거요. 빨리 들어오라고.
3: 교대왕이 다시 굴 어구로 가니 어머니는 이미 그 여성과 함께 굴 안에 들어섰다. 교대왕은 어머니의 짐을 받아들었다.
1: 내가 자네들한테 손님을 데려왔네.
2: 어머니가 말도 없이 훌쩍 가버리니 우린 얼마나 근심했다고요.
1: 자네들이 떠난다는 말을 듣고 나도 속으로 서러워서 그랬네. 하지만 자네들은 어차피 떠날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0: 속이 좀 풀렸네.
1: 어머니가 속이 풀렸다니 우리도 기쁩니다.
2: 저도 불안해서 잠이 오지 않더군요.
0: 내가 되려 자네들에게 걱정을 끼쳤구만.
1: 걱정이랄 것도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마음을 잘 알고 있으니까요.
0: 자, 떠날 문제에 대해서는 이 사람하고 의논해보게.
1: 그래요?
3: 여인은 보따리를 내려놓고 땀을 씻은 다음 곽상 교대함과 뜨겁게 악수를 하고는 익숙한 한어로 부드럽게 말했다.
4: 동무들, 안녕하세요.

드라마 영웅의 아들딸 49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호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김난, 음악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